0: 남철 씨.
1: 네.
0: 오,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도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약간 춘천 시내와는 거리가 있는 좀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1: 네.
0: 졸졸졸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약간 바람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아니, 춘천 하면 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1: 저는 사실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35년 전통의 그 마임 축제도 봤잖아요.
0: 네.
1: 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0: 네.
1: 춘천에서 입대를 해가지고
0: 춘천 가는 기차
1: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대 전에 네. 춘천 닭갈비를 먹고 왔거든요.
0: 너무 유명하잖아요. 춘천 닭갈비
1: 기억에 남아요.
0: 네.
1: 근데 또 사실은 여기에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떤 곳인가요?
1: 약간 춘천의 대표 작가고
0: 네.
1: 뚝심의 화가라 불리는
0: 네.
1: 이상원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0: 와, 지금 저희 눈앞에 굉장히 멋진 건물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저곳인가 보네요.
1: 맞습니다.
0: 한번 가볼까요?
1: 네, 가보시죠. 한 속에 있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아니 엄청난 이야 건물부터가 벌써 원형 약간 도넛 모양으로 생기기도 했고요. 너무 예술 작품인데요.
1: 아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산 속에 이런 게 있다는 네. 게. 사실은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0: 네.
1: 춘천의 작가. 그리고 뚝심의 화가라 불리는 이상원 작가의 50년 예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0: 야, 50년 인생, 50년 여정, 50년간 묵묵히 뚝심있게 걸어온 그분의 예술 작품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0: 그럼 춘천에서만 쭉 활동하신 작가이신가요?
1: 아니에요. 사실은 춘천에 내려오신 지는 25년 정도 되셨고요.
0: 네.
1: 이제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셨었죠.
0: 과연 어떤 작품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실패하게 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이야,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구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와, 원로 작가님의 어떤 뚝심, 강한 어떤 예술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1: 맞아요. 저도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제목이었는데 네. 이 상원 작가님은 작품 주제도 그렇고요. 인생 스토리도 굉장히 조금 굴곡이 있으세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0: 왜 박수근 화백도 정식으로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그림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1: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장들을 보면요. 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본인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20칼을 배웠다가 나중에 유학까지 배우게 되면서 아주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면서 작품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이제 정규 교육을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의 끼를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오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작품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 작품부터 먼저 봐볼까요?
1: 깜짝 놀랐어요.
0: 자, 와,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1: 맞아요.
0: 안중근 의사의 어떤 영정이잖아요.
1: 이걸 이분이 그리셨군요.
0: 그러니까요. 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1: 그러네요.
0: 그림이에요.
1: 저도 교과서에서 보다가 네. 직접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사실 잘 몰랐었어요.
0: 네.
1: 굉장히 크네요. 안중근 의사의 이런 모습을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조금 특이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건축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우연히 이상원 작가가 그린 미팔군 사령관의 초상을 딱 본 거예요.
0: 오.
1: 너무 매력을 느껴서 네. 매력 느끼고 바로 찾아와서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후에도요 유명 인사들의 초상을 그리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닉슨 이런 사람들까지 그렸다고 합니다.
0: 와, 어마어마하네요.
1: 그리고 손가락이 굉장히 잘 보여서 네.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네. 있는 장면으로 그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작품은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미술관이 굉장히 좋은 게 네. 이상원 작가의 작품들을 원화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시대별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보러 갈까요?
1: 가보시죠.
0: 이 작품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인데요. 딱 봐도 신문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 시간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확 전해집니다.
1: 네, 약간 먼지와 흙도 쌓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제1회 중앙미술대전 특선작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이후에 그 국전에 입선도 하면서 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주제들이 보면은 다 약간 소외되고 뭔가 남들이 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해요.
0: 아니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게 천의 먹과 유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1: 맞아요.
0: 쉽지 않았을 텐데.
1: 이 작가님이 보통 그게 특징인데 아무래도 이걸 굉장히 조화롭게 쓰는 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또 자신만의 것으로 녹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건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네. 국립 러시안 뮤지엄 초대전도 하셨고
1: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작가예요.
0: 그렇군요.

0: 예술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도 정말 멀리서 보면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주름살이며 머리카락 한올한올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이 손의 주름도 보세요. 예,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동해인이라는 작품이네요.
1: 네, 맞아요. 아무래도 화가도 사람이잖아요. 네. 유년기의 기억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닷가나 뭐 동해인 그리고 해변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0: 그렇군요. 아니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잖아요.
1: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학도병으로 또 전쟁에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0: 여기에도 역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작품도 있고 이게 연작 시리즈인 거죠?
1: 맞아요.
0: 시간과
1: 그리고
0: 공간은?
1: 국내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품들이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0: 그렇군요. 예.

해변. 해변이라고 해도 좀 어떤 아름다운 바다의 그런 풍경이 아니라 삶의 흔적, 노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도 동해인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한눈에 봐도 어부가 그물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디테일해요. 직접 보니까 극사실적인데 이제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이 작가님이 약간 천재과에 속하지 않나. 노력하는 천재.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요. 이 그림

0: 재능이 있었는데 네. 할아버지가 돋보기 쓰고 무언가를 보는 장면이 신기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 이렇게 잘 그리다니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구나 네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천재는 천재네요. 예. 아니 상업화가로도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요.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막노동을 하셨대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이 페인트 업자의 모습을 보면서 초상을 그렸는데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 이렇게 썩히기 아깝다. 그래서 영화 그런 간판을 그리는 일을 추천해줬다 그래요. 유명한 영화 배너 아시죠?
1: 알죠 알죠.
0: 그 배너의 장면도 그렸다고 합니다.
1: 아, 그 간판 영화를 그리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영정을 그린 계기로 이제는 완전 순수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거고
0: 전향을 하셨죠.
1: 네.
0: 그리고 작품 사이즈가 대부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거의 뭐 50호, 100호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이런 원화의 보는 맛? 그리고 약간 고향 생각도 나고.
1: 그리고 뭔가 참 어떤 이렇게 돋보이고 아름다운 소재를 그린다기보다는 네. 자연을 그렸어도 또 사람을 그렸어도 치열한 삶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좀 세월의 흔적이라든가 빛이 나지 않는 소재들을 많이 그린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남들이 주목하는 주제가 아니라 주목하지 않고 좀 바라보지 않는 곳에 그런 의외의 아름다움을 찾는 화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네. 다들 손만 생각하지만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진 화가인 것 같아요.
1: 저 이제 3층 공간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지나간 것들을 어루만지다라는 부제가 있네요.
0: 층마다 그 주제가 네. 그림의 주제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요. 한 가지 주제에 좀 천착을 하는데 그 주제도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주제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1: 네.
0: 대표적으로 뭐 마대자루나 폐타이어, 뭐 그물망, 가마니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여기 쭉 마대 얼굴 연작들이 있는데 크게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확대해서
0: 디테일하게
1: 정말 이 한올 한올이 살아있게끔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0: 그리고 확대가 돼가지고 네. 사실 제목을 안 보면 이게 마대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지금 마대가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장면인데
0: 네.
1: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뜯어진 구멍난 부분들이 있어서 마대 자체도 오랫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일을 하면서
0: 네.
1: 이런 시간의 흔적들, 노동의 흔적들이 잘 숨어있네요.
0: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쨌든 뭐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사실감 있게 그릴 수 있지 않았나. 모든 주제들이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마대자루도 뭔가를 담아서 옮기고 폐타이어도 자동차를 움직이는
1: 네.
0: 거고 그래서 어쩌면 아까 이 주제가 지나간 것들을 어루만지다
1: 네.
0: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1: 말씀하신 듯이 굉장히 극사실적이지만 또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추상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이거 마대자루들이 실들이 막 엉키고 엉켜서 굉장히 어떤 복잡한 우리 마음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관계라든가
0: 네.
1: 이런 걸 또 표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0: 그리고 마대를 이렇게 주목해 본 적이 없는데
1: 그러니까.
0: 주목해서 보니까 네.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새롭게 보여요.

0: 아, 여기 다 완전 다 시간과 공간 연작이네요.
1: 네. 야, 근데 대부분 한지와 먹에 그려서인지는 몰라도 작품 사이즈들이 굉장히 다 크네요. 네.
0: 그리고 정말 본인만의 그 특유의 개성이 느껴져요.
1: 그리고 유화가 섞이긴 했지만 어떤 먹을 가지고 그려서 턱 이렇게 우리 동양화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0: 뭔가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서 뭔가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아주 큰 장비차가 지나간 길이겠죠?
1: 이 작품이 1978년에 동아미술상 수상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네. 러시아 국립미술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가 올라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작가 노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은 남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자신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창길에 파인 바퀴 흔적을 보면서 역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건강한 시민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창을 지나간 바퀴의 흔적. 그렇지만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우리 중 누군가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네요.
1: 저는 방금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말도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0: 네. 이쪽 공간에는 흙 연작이네요.
1: 와 근데 정말로 재료에 흙이 써 있어요.
0: 한지의 흙. 아 저는 약간 흙을 소재로 그렸다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흙을 사용을 하셨군요.
1: 와, 그러니까요. 예. 전쟁을 겪은 세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철모, 밧줄, 뭐 저런 다양한 주제들. 저는 입대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0: 군필자로서
1: 네네. 흙 묻은 철모가
0: 써보셨어요?
1: 갑자기 울컥합니다.
0: 행군하고 이렇게 써보셨나요?
1: 유격 훈련 받으면서 저 떨어진 철모 가슴 아프네요.
0: 확실히 정말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1: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6.25 전쟁 때 네. 격전지였더라고요.
0: 춘천에서도 굉장히 끝쪽이잖아요. 화천에 가까운 네. 곳인데 그랬던 곳이군요.

0: 그리고 재료에 흙이 섞이니까 네. 정말 전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결국 흙이라는 게 네.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흙 위를 걸으며 살고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삶이자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예찬 그리고 뭐 경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1: 네.
0: 황토가루.
1: 황토가루를 가지고
0: 신선하다.
1: 그림을. 아니 근데 정말 전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많이 그렸어요. 그렇죠? 네. 이쪽에는 보니까 순무를 또 그리셨고요. 여기는 동해라고 제목은 붙어있지만 아주 잡은 지 한참 된 것 같은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예.
0: 이게 제가 듣기로 쏨뱅이라고 알고 있어요. 흑사실로 그리시긴 하지만 네. 본대로 그리는 건 또 아니고 네. 자신의 그 인생과 철학이 녹아들어 있어요.
1: 역시 작품에는 이 작가의 철학이나 인생 그대로가 담겨 있고.
0: 그럼요.
1: 아니 이쪽에는 수탁 작품이 두 와. 점이 있는데, 야 굉장히 어떤 그 힘차게 내리친 것 같은 붓질을 아주 거칠게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아요.
0: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데, 네. 심지어 저 이 붉은색이 눈에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서 와. 어떤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1: 흑백과 그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수탁의 눈빛이 약간 섬뜩하기까지 해요. 저를 꽉 이렇게 쳐다보는데
0: 그러니까.
1: 막 덤벼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그리고 잘생겼어요.
1: 잘생겼어요. 네. 예. 쭉 작가의 인생과 함께 작품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어떤 흙에 가까워지고
1: 네.
0: 재료도 흙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니까 2층이 2000년대 작품이에요.
1: 네.
0: 거의 가장 최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1: 예.
0: 가만히 보니까 생각나는 화가가 또 반고흐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반고흐도 서민 화가였거든요.
1: 감자도 그리고 그리고 진짜 낡은 신발까지 예.
0: 군화 같은 것도 그리고
1: 맞아요. 여기에도 역시 순무.
0: 네.
1: 순무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아주 굳세.

0: 어떤 삶의 여정을 또 이렇게 순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1: 그리고 보니까 여백을 많이 남겨놓으셔가지고 보는 사람이 좀 더 주제에 집중할 수 있네요. 네.
0: 와. 아, 투. 막 진짜 막 달려들 것 같아요.
1: 진짜.
0: 예. 오, 깜짝이야. 3D로 막 달려내.
1: 진짜 나올 것 같은데요?
0: 예. 이렇게 역동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래요? 와, 착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건 낙관에 찍혀있고 어떤 작품은 사인드
1: 있어요?
2: 아, 이 그림 좋아요. 네. 아.
3: 물고기인데, 물고기? 물고기.
2: 고래를 그리지 않고 조금 추상을 띄어가지고서 더 좀 싸랗게 그린 게 이 좋아요. 이게 이쁘지, 이렇게 싸놨지라거든. 이걸 그리느라고 이 고생을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이게 쭉쭉 장난삼아 이게 콩고거든. 이 붓자국이 그게 이 그림의 힘이야.
3: 한지에
2: 나 한지
3: 쉽지 않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2: 장지인데 이거 장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2000년이 가도 지금 살아있는 그림이 있어. 잘생겼죠?
3: 네.
1: 멋있어요.
2: 사람 얼굴보다 더 잘생겼다. 네. 아, 이 털이 멋있잖아.
1: 네.
2: 이 털 갖다가 일부러 그린 것 자꾸 튀는 대로 이 관객들이 말이죠. 나보다 더 탄동을 해요. 근데 거기 그 보람이 있대요. 그 어떤 여자분들은요. 아침에 아직 저렇게도 안 가요. 이 그림 보느라고. 그만 가셔야죠. 이러면. 아, 못 가겠대, 집이. 이게 어떤 아줌마인데, 중년 아줌마인데,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그림이 좋으면 어디든지 좋은 애더니, 아, 그거 피곤하게 묻지 말래. 아, 나 작가라고, 작가. 근데, 아, 작가가 뭐 필요 없다, 얘야. 그런 아줌마가 있어.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오겠지. 저녁에 그림 좋은 걸 방 안에다 두고 자면요, 밤새 잠이 안 와요. 그림을 이왕 하면은 관객을 딱 붙들어야 그런 힘이 있어야 돼, 이력이. 그래야 그 사람이 화가 칭호를 듣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누가 그 작가 소리 안 한다고. 난 그 작가 소리 듣는 게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이게 한 힘이 된다고. 무슨 작업은 직접 안 하는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계속 자나 깨나 하죠.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 내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가지고 화팔 넣으면 화팔 계속 돌아. 그래서 이 작업을 놓치면 마음속으로 지금 계속 그린다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그림 때문에 딴 짓을 못할 것 같아. 내가 평생을 그려도 한 반절이 없거든.

0: 50년 예술의 여정.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정말 이 제목에서처럼 굉장히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뚝심 있게 걸어온 이상원 작가의 어떤 그런 작품 여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결국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1: 맞아요. 저도 오늘 전시를 보면서 이 치열하게 살아온 작가님의 삶에 어떤 경외심까지 느껴졌고요. 예술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위로와 희망, 그리고 그 메마른 감성을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전국 방방곡곡 예술 명소를 찾아서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미술여행. 저희는 다음 주에도 멋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0: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 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끌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의 지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지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가외치기 작업입니다. 가외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코스 타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가짜 K브랜드 신고 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좌정후 여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불러난다. 내 여봐라, 정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 열흘이 걸려도 다 못 얻었구나. 내 성미는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드리난디.

단장 곡을 섞어

얼음이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

최...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부네 집이여?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에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날씨가.

0: 이제 물이 익조일 속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응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에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가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 요 솔찬님이 끌었단 말이오.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여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 준 밥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밥을 한 통 따다 놓고 밥을 한번 다

속에 마누라 예 제 톱소리를 맡아주소

배고 파서 못 맞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 주소. 즐거운 시리롱 담궈 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이런 박이 딱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께 남의 조상께 두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게 어서 드셔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안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흥부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여서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낼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낼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다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 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 버는디.

내어봐라! 치매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불러가라! 예! 예.

0: 하나님의 평안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간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어디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다시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씨는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허여라! 예히!

더 버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 서일이 저울이 그린다 전하 용산스

0: 백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뿌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착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뒤놓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이고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 알아 놈도 재수

0: 가 없으려고 이 필호랭이 아빠를 때리는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아빠를 튀겼다 띵께 장기공작 나자빠지를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동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동성명어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자라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1: 헐
0: 얼씨구 나 찰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겨. 아이고 나 사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오.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해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유.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되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 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해라가야 전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피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니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

0: 석왕사 석풀보살 미등님 노구마지 집짓기와
1: 어?

0: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하는디. 산천은 엄준하고 숨먹은 종자 번디
1: 할시고 할
0: 아...

싫어. 아, 아. 아!

ये जो

0: 할수.
1: 아. 양산구장은 세지일러요. 존비노려하기 이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중렬

아!

내여 신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아래

황주 도하동이 고토옥공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의 산후달로 상처고

신황 거동 봐라 이 말이 치든 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누구야? 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여?

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부류의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심청 여기가 티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눈을 끈적끈적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벌.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판소리라는 거를 이 시대에 소통되는 음악, 이 시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래? 그런 무대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그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
1: 아, 역시 내가 생각했었던 판소리는 그릇이 넓구나. 어떤 이야기든 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이라도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2: 사실 창작 국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정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농도의 노래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0: I는
1: 내양형,
0: S는 감각형, N는 직관형,
2: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J는 판단형, B는 인식형.
0: 아, 쉬고 자, 쉬고 좋다.

0: 대단한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까? 현대적인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미리부터 해오고 계셨고 정말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이 배출해내신 그런 선배님들이세요.
1: 오, 장 프로듀서님! 잘 지냈어요?
2: 오셨어요?
1: 네네네.
2: 아, 잘 지내셨죠?
1: 앉아, 앉아, 앉아.
2: 아, 네네, 네네. 앉겠습니다.
1: 아이고.
2: 바쁘시죠?
3: 바쁜, 뭐, 요즘 다
1: 어때요? 준비 잘 돼요?
2: 아니, 준비 안 됐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2: 진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1: 그러니까.
2: 네, 하나도 지금 머릿속이 하얀데요.
1: 나는 뭘 해야 되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네.
2: 나 아이디어 뱅크시잖아요.
1: 그렇긴 하죠. 어?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현이라고 하고요. 정각회에서 한 20여 년간 그 작품을 만들어 왔었고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제가 그냥 해오면서 경험했었던 굿을 공부하면서 아, 이 전통 음악에서 사람들이 굿당에서 해왔던 트랜스 상태로 넘어가는 이 사운드랑 홍대 클럽에서 내는 사운드랑 다르지가 않구나. 굿당에서는 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왜 이게 공연장에서 구현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적인 실험들을 계속 악단광치를 하면서 했어요. 전통음악을 하는데 대중음악이 이루었던 성취를 우리도 이루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1: 아, 전통국악을 만약에 그 뿌리를 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이런 생각을 할까?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무대 감독님, 병풍이 센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좀 정확하게 좀 맞춰주세요. 객석 조명도 제가 전환을 부탁드리지 않았나? 저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극장이니까 이쪽을 보고 부르면 노래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좀 이 홀 전체를 올려줘야 된다는 느낌을 좀 갖고.
2: 완벽주의가 있으시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정말 여리고 섬세하다. 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세요. 정말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계속 수정을 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했다가 관객의 반응이 터지는 걸 보면 아!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0: 저는 이제 촉이 좀 이렇게 좀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촉이 남들보다 조금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모든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이자 작창가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서윤이라고 합니다.
4: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문화 내 사랑이야.
3: 현대적인 시선으로 이런 전통 음악이나 전통 문화를 바라보고 좀 풀어낸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5: 일단 굉장히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트렌드적인 감각을 또 갖고 있는 소리꾼이거든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감이 좋아요. 되게 요즘 시대에 또 맞는 그런 연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프로듀싱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른 영역이긴 한데 서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존에 있던 판소리와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다르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제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새로 판소리로 작업하는 일을 한다면 제가 이 음악과 접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재밌으니까 욕심이 많은 건 인정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문화가 어떠하다라는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변형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특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정말 흥미로워요.

0: 종임 씨는 왜 안 왔는데?
1: 그러니까 지금 시간 거의 다 됐는데.
2: 아니 맨날.
1: 네, 아 저 엄청 기다렸어요. 지금 긴장하면서.
2: 난 내가 1등인 줄 알았잖아.
3: 아이고
2: 제가. 뭐

0: 멋지네요.
1: 오셨네요. 오셨네요.
2: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바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3: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1: 저는 뭐 신작 올리는 거 이것 때문에 요즘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3: 아, 타로는 어떻게 끊임없이 작품을
1: 타로요?
3: 올리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1: 그게 모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까먹어요. 아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
4: 타로의 슬로건을 바꿨잖아요.
3: 뭘로요?
4: 창작하는 타로.
3: 아 네. 맞아 맞아.
4: 계속 창작을 하는 건데. 아,
3: 그러네. 이름을 바꾸신 게 문제네.
1: 안녕하세요. 창작하는 타로의 정종임입니다.
5: 강력한 인종이 자기 목숨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6: 소원하는 자는 움직여서 멀어지고
7: 단언하는
6: 자는 승승
7: 나체!
1: 타로는 2001년도에 창단된 창작 단체이고요. 판소리를 가지고 극과도 만나보고 국악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만들게 되고 창작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8: 타로 대표님
9: 이해의 아이콘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터 언더스탠드.
8: 약간 레이더 같은 사람? 되게 세심하게 챙기시고 항상 이렇게 좀 열려 있어가지고 저런 것까지 캐치를 했다고 약간 이럴 때가 많거든요.
10: 입장이 지금 다 하나 톤이거든요. 소리꾼들이 한 명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리꾼들이 다 본인 대사 안에서 본인들의 입장이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1: 열리면서 한 곡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랑 맞겠네요.
1: 연출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집에서 자려고 누워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연습을 시작해요. 이렇게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해주고 저는 거기서 혼자 크크크 희열을 느낀답니다.

0: 오케이. 좋아요.
1: 잘하네. 좋은데? 어때?
2: 네.
1: 한번 들어보자.
3: 음악과 소리랑 연계해서 계속 꾸준히 창작한 다양한 경험 그리고 타로를 해왔던 어떤 시간들이 저한테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두 분은 또 어떻게?
5: 잘 지내고
6: 저희는 뭐 짜여진 공연 계속 하느라고 해야 되는 공연들이
5: 저도 맨날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6: 그래 나도 새로운 거 만드는 게 재밌는데.
5: 새로운 거요?
4: 공연 말고
7: 딱 이런 거 하잖아.
6: 얼마나 반가웠던지.
5: 마침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려고 저희를 부르신 것 같은데.
7: 그러니까. 네.
5: 기대가 되네요. 어떤 거를 시키실지.
6: 어? 어? 어? 어? 어? 오.

0: 잘 만들어야겠네.
1: 아니, 맘 얘기도 해야 되는데, 판매.
2: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국악계에서도 요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닐까?
3: 되게 설레고 기대도 되고 판소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창작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프로듀싱화해서 그거를 또 공연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4: 현대 판소리를 만든다면 좀 이런 면을 좀 다듬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욕망과 계획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는 이때인가?
0: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탄 거야.
3: 사실 프로듀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는 익숙치 않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바깥에서 그쵸. 잘 관찰하고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기까지가 시스템이 좀 부재가 있는 거 아닌가.
3: 그래서 그런 창작의 경험에 대한 한계? 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일 것 같기도 해요. 경험해보면 새로운 것들이 발굴되니까.
2: 맞아요.
0: 판소리는 전통음악은 이걸 보존하고 네. 지켜내고 이런 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거를 관객에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그 생각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요걸 좀 넓혀주는 일들을 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않을까라는.
2: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

이벤트를 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누에보 소리라는 이름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좀더 대중적으로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소리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0: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섬의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겹칠 수도 있잖아요.
1: 있죠. 겹칠 수 있죠.
2: 연장자 순으로 합시다. 반대로 소리꾼이 프로듀서를 픽하는 걸로.
3: 제가 또 그런데 또 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가위바위보든 뭐든 뺏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0: 정말 지금 기가 막힌 소리꾼들을 섭외해 오실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4: 아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겠구나.
5: 뭐 하고 있어? 내가 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 딱 하자고 의뢰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친구이고요. 딱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판소리로 유일하게 또 떼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입 부분을 부른 친구고 이 친구의 소리는 되게 독특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상치 않은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6: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봄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0: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하는 신유진입니다. 이날치의 보컬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저의 이제 개인 작업들을 좀 시작해 보기 위해서
6: 왠가 기단이 나온다. 왠가 기단이 나온다.
5: 이제 소리도 이해하고 이런 음악적인 것도 경험이 많아서 이해해서 이거 두 개를 잘 풀어내는 소리꾼은 정말 귀하거든요.
2: 최근에 보니까 음반 낸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2: 어떤?
0: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얼마 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제 싱글 앨범을 한번 내봤어요.
2: 하고 싶은 대로.
0: 네, 하고 싶은 대로.
2: 다 막.
0: 네.
2: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네. 보게 된 게 이제 다름이 아니고 네. 내가 타로도 있지만 네. 조금 하나 네. 소속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아... 유진이가 내 소속팀의 소리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섭외가 왔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2: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0: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벌이게 되신 거예요?
5: 이게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건지 그 망설임이 저는 뭔지 되게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0: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긴 한데 좀 일정이 지금 조금 빡빡하긴 한데
5: 아 그래요?
0: 네, 이게 날짜가 좀 어떻게
5: 역시 한 번에 넘어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2: 그리고 또 전자음악에 대해서 좀 요즘 네, 관심이 네, 많잖아요. 네, 저도 전자음악을 나름 프로듀싱하고 음악을 그렇죠, 만드는
0: 맞아요,
2: 게 있으니
0: 맞아요, 맞아요.
2: 제 모든 나름의 노하우와 제 방법들을 공유하고 네. 알려드리고 그걸 토대로 네. 좋은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0: 오, 그러니까 솔깃하긴 한데
2: 솔깃? 아, 조금 더
0: 저는 사실 이 작업을 시작한 지 진짜 올해 초부터니까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디 그런 능력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게 또 저한테는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어요. 여기 제 작업실이거든요. 아~ 네, 네. 한번 네 보실래요? 네.
2: 네, 여기서 네. 유진이의 음악들이 탄생하는
6: 거라고. 네. 오. 죽장고 쩌지렁쿵
2: 쩌지렁쿵 쩌쿵
0: 사실은 처음에 조금 부담되긴 했어요.
6: 띠띠로띠로
2: 성음이 좋네요.
6: 황자진의 봄필이 비나니나니
0: 근데 제 소리 따라 불러주시면서 같이 춤도 춰주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놓였어요.
6: 쩌지렁쿵 쩌쿵
2: 쩌지렁쿵 쩌쿵
6: 장자왕의 옥동서 띠띠로띠로
5: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판소리 아이콘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작업을 함께 해야 이 어떤 제가 생각하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
2: 원래 네. 한다면 한다, 네. 안 하면 안 한다.

0: 유진이의 캐릭터는 그렇잖아.
1: 그쵸.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
0: 그지.
1: 이게 또 다른 팀들이 또 어떤 작품을 준비해 올지 막 그런 걸 또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일회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품화를 시킨다는 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0: 자자.
1: 잠깐만. 이게 한 1분만.

0: 남녀 듀엣을 좀 구상하고 있어서 제가 섭외하려는 소리꾼이 일단 음식에 조금 약한 면이 있고 또 이런 분위기에 좀 취하면 선뜻 또 함께 하자고 하지 않을까 해서 바리바리 좀 싸가지고 왔습니다.
1: 선생님!
0: 어서 와.
1: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1: 풍성!
0: 풍성!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1: 아이고, 아닙니다.
0: 잘 지내셨습니까?
1: 예.
0: 아이고.
2: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프로 개건러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보관입니다.
3: 당산과 당산에서 봉기한 것은
2: 소리꾼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특이한 보이스를 갖고 있고요. 정말 희한할 정도로 왕, 장군 이런 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약간 국악계의 최수종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피크닉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0: 새벽부터
1: 새벽부터
0: 이건 아내가 싸주고 청포도 한번 먹어. 아니 진짜 먹어봐.
1: 왜 갑자기?
0: 아 한번 먹어보고 야, 이거 먹으면 같이 하는 게 있어.
1: 그러면은 들어보고
0: 아니야 일단 먹고 먹고
1: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일단 무조건 하는 거야. 나 못 믿어?
1: 아니 믿는데.
0: 믿지?
1: 아 예 그럼요.
0: 그치?
1: 아, 믿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0: 일단 먹는 걸로
4: 먹으면 하는 거다.
2: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과도한 정성을?
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 네네.
0: 판소리로 네. 듀엣을 하고 싶어. 국악계 악동 뮤지션 이상의 프로젝트를 한번 발굴하고 싶은데
1: 판소리로? 아니 그러면은 듀엣이면은 저 말고
0: 한 명 더 있지. 그거는 비밀. 호건이가 에너지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밀릴 오케이. 수 있지?
1: 네, 아이 그럼요.
0: 그럼.
1: 제가 어디 가서 에너지 밀리고 이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 호건이가 또 왕 역할 전문이잖아. 국악계의
1: 그렇죠.
0: 최수종이지. 안 해본 왕이 없잖아.
1: 패왕. 이제 항우를 맡았었죠.
0: 되게 왕 같은 거 할 때 거만하다. 왕 같은 거 많이
1: 이게 해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0: 왕을
1: 왕이
0: 해야 되니까.
1: 갖고 있는 그런 여유와 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에.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로 한 거고.
1: 그럼요.
0: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1: 아 그럼요.
0: 나도 근데 보건이를 믿는데 그래도 오디션 같은 거를
1: 여기서요?
0: 여기서 정원 같잖아.
2: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것쯤이야. 네, 소리로 뭐 바바바바박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걱정이 없었죠.
3: 말이 멋진 호은아야 이날 밤 상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후루루루루루루
0: 좋다.
3: 풍성이 요란 커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도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천영주장 양지각이 뱉고 연물을 능하야 서북으로 퍼
0: 좋습니다.
1: 합격인가요?
0: 아니. 근데 당신이 맨날 이렇게 멋지고 후방하고 이런 걸 했는데 좀 다른 캐릭터, 다른 매력, 보건의 다른 매력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
3: 밤이면 마을도 하고 낮이면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법 퍼주고 이어 싸먹고 그복 잡혀 술 먹기와 빈 담뱃대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 너기 머슴 잡고 어린 양의 젊은 스님 유이 너기
0: 좋습니다요.
1: 합격이죠.
0: 아이고 잘하네.
1: 합격밖에 어렵네.
0: 역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 그전에 이제 사물놀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일단 리듬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리듬감 그리고 말맛 그리고 어떠한 표정 연기 그런 것들을 소리에 녹아내면 또 다른 보건이의 매력이 또 나오지 않을까?
1: 아이고 어떻게 소리 들을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너무 좋소. 그래서 내 기준에 합격을 하면
1: 네.
0: 준비를 따로 한 게 있어. 우리 동맹장이라고.
1: 계약서도 아니고 동맹장이요?
0: 됐다.
1: 아니. 잠깐만.
0: 또 이거 또 그러면?

0: 아 잠깐만.
1: 아 그러면
0: 아, 네. 앉아서 주세요.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조금 있는데 어쨌든 연습실을 가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2: 차량,
3: 주유비.
0: 그리고 연습 시간은 항상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시를 넘지 않게.
2: 사인했어요?
0: 네, 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는 친구인데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움직임도 되게 좋고 춤도 잘 추고 진짜 끼가 많은 그런 소리꾼이에요.
1: 저는 국악 아이돌 소리꽃 가객단과 퓨전 국악 그룹 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김가을입니다. 다시 날아올라 새로운 일 위해
0: 해야 해야 해야. 여러 가지 팀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솔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줄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운동을 하면 이렇게 심장이 막 뛰잖아요. 정신없는 와중을 제가 공략할 예정입니다.

0: 일단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에 있어서 너무 당황도 했었고요. 무대에서 이제 또 혼자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오늘 놀려고 만난 거니까 네. 일단 놀러 가자.
0: 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 무서워요? 아.
2: 가을이가 가진 매력이 노래는 당연히 잘하지만 춤을 잘 춰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본인을 내려놓고 본인의 매력을 좀 마음껏 뽐낼 수 있지 않을까.

0: 마음이 열었구나. 아, 이 친구 조금 슬슬 시동을 거는구나.
1: 무대 밖에서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무대만 올라가면 또 전혀 다른 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앞으로의 또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
2: 아 진짜 노래 한번 진하게 불렀네. 아
1: 그러면 다른 팀들은?
2: 아, 나도 몰라. 난 너밖에 안 돼.
1: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0: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라도 진행을 좀 해보게 됐는데 다들 섭외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1: 나름 유명한 분을 좀 모시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네.
2: 오, 누구?
1: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섭외하셨나요?
0: 종임 대표님이 잘 알고 있는 소리꾼이에요. 타로 멤버의 김가을 씨.
2: 아니, 이런 거 하면은 대표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사실 저도 가을을 염두하긴 했었었는데, 워낙 출중하고, 또 경험도 많고.
2: 내가 김가을이면 삐졌다. 우리 대표님은 나를 안 섭외하고, 다른 대표님이 나 섭외하고.
0: 아니, 오히려 종임 대표님이 지금 삐지신 거 아니에요? 가을이가 왜
2: 삐진 것
0: 나한테
2: 같아, 지금.
1: 그러게요. 아니.

0: 아, 여기 좀 강력하네요. 네. 멤버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하기도 하고 톡톡 튀고 두 소리꾼의 조합은 좀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1: 여우네.
2: 천재현 프로듀서님은 어떻게 소리꾼을 섭외하셨나요?
1: 아니요, 저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서 결정, 마음의 결정은 했고 내일 뭐 모레 이렇게 섭외를 하러 가요. 분들이 오케이 할 땐 아직 모르겠어요.
2: 누구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1: 다행히 여기 여러분들하고는 겹치지 않는.
2: 아, 겹쳤으면 저희랑 하죠. 신 대표님이랑 안 하고.
1: 안 들려. 뭐라고요?
3: 모쪼록 네. 천재현 대표님 섭외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비나이다.
2: 비나이다. 성공하십시오. 비나이다. 화이팅.
1: 기분 안 좋은데 이거.
3: 화이팅.
2: 화이팅.

0: 제가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소리꾼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1: 이야기를 해보시오. 바, 벌려보세요. 부끄러움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놔보세요.
2: 제가 이 리스를 찍는 거를 보면 대표님이 더욱 제 재능을 또 보시고 끼를 발견하시고 같이 하자는 것에 후회가 없지 않으실까, 또 자신 있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1: 부끄러워할 니 무릇을 말해 몰전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0: 오, 혜진!
3: 어, 선생님! 어,
0: 뭐 하는 거야, 여기서?
3: 안녕하세요. 저 애니멀전 릴스 찍고 있었어요.
0: 아, 그때 저번에 봤던 거?
3: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그랬던 거야? 아니, 애니멀전 공연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글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1: 이야기를 해보시오, 발을 벌려보세요. 부끄러움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울울 털어놔보세요.
0: 이건 도대체 뭐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작곡도 하고 연출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너무 대단하게 봤었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예를 들면 제가 상상하고 있는 창작한 소리하고도 영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 색깔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2: 안 그래도 글 올리신 거 보고 제가 또 적임자라 생각을 해서 워낙 만드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선희가 또 함께 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0: 아 그래, 너는 분명히 적임자야. 내가 알잖아. 네가 또 연락을 했어. 괜찮겠어, 시간이?
2: 시간은 만들면 되고 밤이야 새면 되니까요.
0: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너랑 하고 싶었거든.
2: 예.
0: 근데 네가 딱 연락을 한 거야, 거기다가. 와, 무슨 말로도 모자란 표현입니다. 딱입니다.
2: 대표님, 그러면 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릴스도 같이 찍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0: 에이,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잖아?
2: 근데 릴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연하시면 조회수 한 200만? 300만?
0: 난 아니야. 난 같이
2: 해주세요.
0: 안 돼! 이건 사람들이 보면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2: 물론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이제 제가 설득을 안 할 수가 없죠.
0: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내가 확 바꿔버리면 아 이건 안 돼요.
2: 오 잡고 한 둘 셋.
0: 아 저 그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 인생을 아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이에요.
2: 오른쪽.
0: 그거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2: 오른쪽 왼쪽 가면 끝. 짠.
0: 어떻게 좀 지워지면 안 돼요? 그건 안내 보내면 안 돼요?
2: 대표님 아까 춤 못 추시겠다고 하더니 너무 잘 추시던데요?
0: 아, 못 췄지 뭘 잘 추냐.

0: 편집 예쁘게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1: 그럼 안 돼.
0: 감사합니다.
1: 안 된다고.
0: 예.
1: 아, 나 진짜. 야, 근데 너는 옷을 이렇게 입고 학교 다니는, 이런 데 다니면 안 창피해?
0: 아티스트는 원래 창피한 게 없어요.
1: 저는. 아, 아티스트는 그런 건가?
0: 뭐 춤도 추지. 앞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1: 해볼까? 아, 그래. 역시 이혜진이네.
0: 대표님, 저 그럼 이 프로젝트 같이 하는 거 맞죠?
1: 야, 당연하지. 이거 아니면, 너 아니면 누구 하냐?
0: 예!
1: 네 마음에도 있었고, 내 마음에도 있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뭐 천생연분이라는 말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0: 감동입니다.
1: 잘할 수 있겠지?
0: 아, 그럼요.
1: 그럼. 그리고 내가 너 말고 또 염두에 두는 한 사람이 또 있거든.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무슨 새로운 그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좀 거리가 좀 있다.
0: 어디?
1: 광주까지 가야 돼.
0: 광주.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해외로.
1: 그렇지, 그렇지.
0: 광주로.
1: 광주로. 네. 오케이?
0: 네. 고. 일단 누구랑 호흡을 맞출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제가 좀 음악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파격적인 그런 걸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면 좋겠다.

0: 어떡해. 안 날리네?
1: 이제 리허설이 끝났을까?
2: 이제 곧 시작해가지고.
1: 어, 그러니까. 고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태원!
3: 아니. 어쩐 일이세요?
1: 공연 보러 왔지. 아, 너무 보고 싶었어. 이꽃 같고.
3: 꽃 봐주시는 거예요?
1: 그럼.
2: 꽃 풍선 처음 받아봐요.
1: 나도 처음 줘봐.
2: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에 재직하고 있는 소리꾼 양혜원입니다.
4: 혜원 씨는 맏언니 같은 든든함과 단단함을 좀 갖고 있고요. 혜진 씨는 좀 막내처럼 이렇게 톡톡 튀는 그 밝음과 젊음을 갖고 있거든요. 요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다른 팀에서 못 쫓아갈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5: 둘이 알아?
3: 아니요, 처음이에요.
5: 처음 봐?
3: 네.
5: 어, 어떻게 처음 보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끼리?
3: 그러니까요.
2: 잘 부탁드립니다.
3: 뭘 잘 부탁드립니다.
5: 이게 뭐냐면
3: 네.
5: 어, 내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 난 네가 필요했어.
3: 저요?
5: 어, 혜진이와 너만 있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3: 저라고요?
5: 어, 너야. 해줄 거지?
2: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좀 됐어요. 대표님의 예술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작업이 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4: 역시 양혜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무대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큰 나무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었고
6: 소리도 뭔가 꽉 차 있는 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빨리 같이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애썼다야. 힘들었겠어.
2: 공연 잘 보셨어요?
5: 어.
7: 진짜 재밌게 봤어요.
2: 재밌게 봤어요?
5: 어,
2: 나중에
5: 무기? 네가 제일 힘들 것 같아.
2: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정말인데.
5: 딱 알지.
2: 진짜. 어,
5: 나 아까 얘기했었던 거 뭔지.
2: 그러니까요. 빨리 내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5: 어, 어마어마. 지구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2: 도대체, 네.
5: 소리의 탄생.
2: 소리의 탄생.
5: 어, 우리가 판소리의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보자.
2: 그렇게 큰 뜻에 저희를. 어. 감동. 혜진 씨, 우리. 선택되는 거예요?
6: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2: 그런 거야? 대표님의 경험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 무대에서 두려워하거나 조금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대표님한테 과감히 보여드리고 그것을 깨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5: 그리고 또 계약은 또 해야 되잖아.
2: 계약이요?
5: 계약서 갖고 왔어요.
2: 계약서요?
5: 계약서.
7: 우와.
2: 와, 철저하시네.
5: 이름하야 동맹장. 혜원이는 맹세도 좋고 네. 요구사항이어도 좋아.
2: 제가 또 남원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빨리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아, 네. 오케이. 짧고 굵은 연습을 요청합니다. 미안.

0: 당
1: 잘해야 되지.
2: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완벽할 때까지.
1: 완벽하게. 아,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2: 혜진은?
3: 저는 이제 또 제가 대식 강의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소리가 안 나고.
1: 맞아.
2: 그렇지.
3: 배가 고프지 않게 든든하게 맛있는 걸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소리를 그렇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2: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해.
3: 예.

0: 처음이겠습니다.
1: 왕정문이야.
0: 왕정문. 근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됐어요?
1: 요즘에 자꾸 ISTP가 나오더라고요.
0: 저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ESFJ.
2: 나는 ENFP.
0: 제일 고민했는데 P다.
1: 그래요? 저는 반대로 I일 것 같은데 이어서 보냈는데.
2: 저희가 준비한 공연의 주제가 MBTI입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대중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소재였는데 현대에 와서 그 소재들은 사실 옛것이 됐고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소재가 가장 어울릴까 하다가
3: 짜잔! 뽑아왔습니다.
0: 주제가 여기 너무 다 드러나 있는데
3: 표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0: 저희가 그때 주제로 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중에 살짝 제가 MBTI.
4: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
2: 사실 눈치를 조금 봤죠.
5: 일단 되게 뮤지컬 같다. 그리고 가볍다. 양도 가볍고 뭔가 소재도 가볍고.
6: 진짜 조금 암담했어요. 이게 너무 형식이 어떻게 보면 일반 소설 같기도 하고 판소리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작창을 하고 창극을 하고 이래 왔을 때마다 이제 어쨌든 이 대본을 보면은 이제 아 이거는 어떻게 짜면 되겠다 어떤 형식으로 짜겠다라는 게 얼추 이게 견적이 나오는 거죠. 너무 현대 그러니까 일상적인 너무 언어다 보니까 그게 감이 안 잡혀서.
0: 네. 아니, 저도 약간 그런 데가 있어요. 너무 현대어로 써 있다 보니까 소리로 만들었을 때 되게 오그라드는.
1: 맞아. 이것도 좀 공감이 돼.
2: 저는 그 부분을 좀 고집하고 싶었죠.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이 판소리 됐을 때 분명히 새로운 것이 탄생할 것이다. 그 부분이 사실 소리꾼들하고는 약간은 충돌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난 네가 ISTJ여도 난 네가
1: 왜? 자차 새로 했니?
2: 네 지금 아, 또 기억이 안 나.
1: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2: 죄송해요 한 번만 듣고 와도 될까요? 어? 아니면 진짜 즉흥으로 가요?
0: 난 네가 인프제 인프피 엔프제 엔프피여도 아 쉬워 인프제의 디제 엔프제 여도 ETJ, INTIP, NTJ, NTIP 이어도 널 좋아했을 거야
2: 뭐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3: 좋은데 좋은데?
2: 그래요?
1: 다시 하면 또 까먹는 거 아니야?
2: 또 달라질 수 있어
3: 진짜 녹음
1: 느낌 진짜 좋아하는데
3: 오 되게 괜찮다
2: 막상 음악을 붙여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재밌네
1: 그러면 오늘 또 해보고 싶었던 게 네. 각자 소리들도 있지만 이제 생각이 다른 지점을 한번 즉흥적으로라도 오늘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붙여볼까요? 네.
2: 네. 좋습니다. 네.
1: 더궁 궁구궁 척 헉!
3: 크게 말이 돼!
1: 통!
2: 크게 말이 돼!
1: 지구! 하!
3: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0: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3: 이들을 고작 16가지 유형으로
4: 원래 호흡 맞췄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 장면을 쉬고 넘겨줘야 될지 아니면 바로바로 바로 뭔가 티키타카가 돼야 될지 그게 조금 서로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1: 둘이 약간 싸우는 순간이니까 고개 팍팍팍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시급한 거는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복원하고 유진도 이제 첫 작업이고 이게 어떻게 합을 이루지? 그런 확신을 들게끔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2: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 화이팅!
3: 화이팅!
1: 잘하셨습니다. 기다릴게요.

0: 가을아.
1: 어, 언니 안녕하세요.
0: 벌써 왔어?
2: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가사 좀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진짜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1: 저희 팀의 핵심은 자전적인 이야기. 보통 판소리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라서 나랑은 다른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조금 자전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3: 일단은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써보긴 했었는데
1: 한번 봅시다.
3: 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너만의 스스로의 풍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사에 함축적으로 좀 잘 녹아낼 수 있게 담기면 좋겠거든.
1: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이 가사가 단순하게 안 써지더라고.
0: 조금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조금 되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아, 여기쯤이라 그랬는데.
1: 아, 찾기 힘드셨죠?
2: 아, 여기 도대체 어디야?
1: 제가 처음 서울 상경에 가지고 살았던 동네입니다.
2: 아, 이 동네가? 네. 아, 근데 여기로 나를 왜 불렀어?
1: 이 동네가 제가 사실 너무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 와보면 조금 가사를 좀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언니를 이곳에 초대를 했습니다.
2: 가을이의 추억이 많은 공간이겠네.
1: 그렇죠.
2: 그럼 나 여기 구경 좀 시켜줘.
1: 그럼 한번 돌아볼까요? 사실 제가 이 동네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맨날 도망만 다녀가지고요.
2: 도망을 다녔다고? 네.
1: 제가 서울의 집에 정을 많이 못 붙였어요. 뭔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뭔가 가방에 짐을 싸서 도망쳐 나왔던
2: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고 너가 그랬구나.
1: 네. 친구들도 이 가방 들고 나오면 오늘은 며칠 밖에서 머물 생각이니 이렇게 항상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2: 도망자 가방이에요, 도망자 가방.
1: 도망자 가방 맞아요.
2: 요즘 괜찮아?

0: 박스인 것 같아. 가을이가 항상 도망쳐 나올 때 집에서 썼던 가방이니까 도망자 가방 해서 노래 한 곡 만들었어.
1: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도망자 가방.
0: 이름 자체 뭔가 궁금증도 있는 것 같고 네. 도대체 어딜 도망쳐 나왔어.
1: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도망자 가방.
2: 제가 또 이 애착이 가는 가방 안에서 이 일기장을
0: 뭐야?
2: 저희 엄마의 일기장인데

0: 엄마 일기에 담은 뭔가 이 이야기를 담아서 또 가사를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진짜 그래도 돼? 네. 완전 소중하네.
0: 네, 완전 소중해요.
1: 진짜 잘 갖고 왔네. 그럼 됐다. 우리 지금 주제가 그래도 좀 나온 것 같아.
0: 아, 다행이다.
1: 드디어 네. 마음이 놓여.
0: 아니 언니 그러는데 지금 다른 팀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1: 솔직히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염탐을 가야 되나?

0: 아니, 아니, 안 늦었어요.
1: 아니, 기다려주다.
0: 아니, 아니, 안 늦었어요.
1: 아, 또 셔츠 입으셨네.
0: 그거 어떻게 보니까 또.
1: 네, 아, 이렇게 또 맞춰 입고. 네.
0: 자, 그럼 이제.
1: 네, 하시죠. 가시죠. 하시죠.
2: 아니, 근데.
1: 아니, 지금 몇 시인데. 그러니까.
2: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네. 오지도 않아.
1: 야, 어? 이거... 어, 전화왔어요?
2: 양반은 못 되는구만.
0: 아니, 어디세요?
1: 왜 안 오세요?
3: 유진이 만났어?
1: 저희 이미 왔는데.
3: 컨셉이 둘이 연인이잖아.
1: 네.
3: 그지? 그래서 오늘 둘이서 데이트를 하면서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안 갈 거야.
1: 어, 있어도 친해질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셋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죠.
1: 이렇게 당일 취소하시는 건가요?
3: 저는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녕.
0: 그럼 이제 소리끼리 어디로 갈지 저는
1: 네,
0: 모릅니다.
1: 마음껏 하세요.
0: 예.
1: 미리 말씀하시지.
0: 그러니까요. 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뭔가 심적으로 예, 준비를 좀 할 텐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제 유진 씨랑 또 친해지고 이래야 될 또 상황이 필요하긴 했었으니까. 자, 비트 갑니다.
1: 그게 말이 돼부터? 네, 시작! 둘, 셋, 넷!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1: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1: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1: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1: 그게 말이 돼! 이 개수 맞죠? 동생한테 좀 맞춰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오늘 해보면서는 걱정이 오히려 사라진 것 같아요.
2: 나 우울해서 어? 빵을 샀어.
1: 무슨 빵? 무슨 빵? 근데 처음 어떻게
0: 잡았지? 아, 이거 내가 너무 몰려고 그래.
1: 무슨 빵?
0: 근데 이게 가사만 보면 약간 장기야 노래처럼 그러니까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1: 제 2의 장기야.

0: 나와지는 음악들이 티키타카가 툭툭툭툭툭 되니까 좋은 작창이 그리고 좋은 노래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면서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1: 어쨌든 이렇게 연습도 했으니까 아까 친구들한테 네,
2: 찍어서
1: 네,
2: 보여줍시다.
0: 아니 녹화 버튼 눌러놓고 네. 머리를
2: 아니, 빨리 오세요. 되니까 나중에
0: 빨리 와 빨리.
3: 너무 좋다 너무 좋다.
4: 소풍.
5: 뭐야 이거?
4: 왜 저 할머니 왜 이렇게 모여 계셔?
5: 속았다.
6: 강인함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
4: 몸뚱이는 제 칼로 창창창. 그게 말이 돼.
0: 그게 말이 돼.
4: 그게 말이 돼.
7: 중간 점검을 하러 우리 한번 가봐야 돼.
0: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저희. 그러니까.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0: 가지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난 멋없는 거 안 해.
2: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멋없는 거 하지 마.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하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연류 가야금 선조 중 중무리부터 휘모리까지입니다. 성금연류 가야금 선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국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의 비화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세 번째 무대는 김지한 언니의 서용성리의 피리잔조 중 중몰이에서 자진몰이입니다. 서용성리의 피리잔조는 1984년 호남지방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서용석이 3년간 구성하여 1987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남도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녹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김지한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구!

네 번째 무대는 박찬석, 김무겸 친구들의 우주농악 판굿입니다. 판굿은 말 그대로 판을 버려놓고 치는 굿으로서 농악에서 연행되는 대부분의 가락과 진풀이,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대표 장단이라 할 수 있는 오체질굿은 2소박과 3소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락의 변화가 다채롭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찬석, 김무겸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박록투대, 박성희류, 흥보가중 비단타령입니다. 비단타령은 흥보가 제비의 본으로 얻은 둘째박을 타서 온갖 종류의 비단이 쏟아져 나올 때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비단의 이름들이 빠른 장단과 함께 나열되어 극적인 반전과 희극적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럼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0: 쪽의 눈이
1: 이 밤 꿈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색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무대는 소리풍경 친구들의 전통 오늘의 울림입니다. 모여라 영지 한음에서는 전통과 미래가 서로를 비추며 노릇한 여정으로 함께하는데요. 깊은 뿌리를 가진 우리 음악과 미래 세대의 밝고 기운찬 에너지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집니다. 소리풍경은 사무연이 전통 오늘의 울림 작품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관객과 기쁨을 나누는 신명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풍경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채연이었습니다.

0: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단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볼까요?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0: 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0: 공부는 백문초로구나.
1: 아이씨와

그때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아궁을 불러들여 턱 기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초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봉래 방자문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짓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풍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 신공냉인 몇도 차변 정산 요어든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나가고 달랑 오락가고 나간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 손자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 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은 잠자고 자교세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한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교리 저리저리 허리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천해모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촌아 너희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 아야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디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꽃을 보산 미리 봉은 허공에 솟아 기사 밤물이 울쳐 산은 칭칭칭

떨어져서 구물 칭칭하였다. 어선한 토라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허나고 허낭새 7월 칠성은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의 직광새 아옥아옥 요리저리 나라를 째 또한 경기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철제 시내요 순한 정산으로 도루어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망야 치명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 나 병풍성에다

그런 해 떨어져 오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져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한

0: 일이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하니 그렇지.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꼬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듯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란 백설격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어는 소지산천에 뜨겁고 땅이 두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없었을지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타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다로 토끼를 애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혀 풀러 풀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존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오게 당나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혈내중 혈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토판에 너를 잡어 토백주 살찐다리 양회가 정용 공바 두박 없이노 난 먹고 입불 베어 활도 메고 네가 주고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주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같으면은 또 옥좋다. 성감무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오백금으로 초급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보라.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 남여라고 허는 것이다. 우와, 따이.

그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0: 춘향의
1: 소식 높이 듣고 일양 섬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 것이었다.

4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 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쭉 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그렇게 싫었다 키 큰 사령 정상 못 지치지며 힘을 주며 벌른데 따른 내 땅대 문박 성내 달아 7패 8패 정비 배달이 해고개를 넘었구나 좌우산전 바라봐 화란 존성 마다방장

연명하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구 임실속속에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만속이 나와나왔다 실총 두번 이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그리고 우엉스러져 말자. 서황무유지 어느 변지 전터 정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염리 앉아 말자. 새털 범치 궁초가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형천도 모두 협조 우리 사무소 선육 날이시네.

아니라 희생을 이어니 그 사이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와서 선생 가문을 극치법시 내지는 이 내가 반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장난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 갈 것이니 유헌 대접이다 착실히 하고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정동 극장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연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들을 새로운 창작춤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도출해보자 라는 그 정도의 기획 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조명의 형태 그리고 영상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느끼려고 노력하시면서 본다면 작품이 끝날 때쯤엔 아, 이 작품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그렇게 가자는 게야? 어이구, 이놈이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좋아. 안 힘들어 이놈아. 어이구, 어? 다리 아프냐? 에휴, 그래. 후차. 어이구, 좋냐? 아, 나도 좋다. 아이고, 이놈이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누. 어? 아니, 날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아, 이제 내려와. 오이치.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나는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한다고. 아, 힘들어 죽겠어. 너도 갈 거지?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자, 가자. 오이고, 오이고. 아이, 천천히 가자, 이놈아. 오이고. 이놈이 신났네, 신났어. 산 좋고 물 좋고 어젯시고 좋다.
1: 우동아, 초월의 세계로 넘어가서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놀다만 오지 말고, 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사람이 돼.

헤어서 돌아와 보는 건 어때? 어떻게 생각해? 넘어가 말어. 아,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넘어가 말어. 그래, 어디 한번 넘어가 보자. 아, 차차차, 잠깐. 갈 땐 가더라도 불은 끄고 가야지. 땅줄을 타고 넘어간다.

여보게들! 잘들 지냈는가?

이제 그만 넘어가 볼까?

0: 가지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고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 남길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것이 저는 스스로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색채감 있는, 그리고 공간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짙은 선이 아니고 되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되게 매료가 돼.

음악을 만들고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과 이제 무언가를 나눌 때 사실 그 음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에서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이 악기는 뭐 공황의 울음소리를 닮았다 그래서 생황이라는 그 황자를 붙였다고 하는데 이제 화음을 내는 관악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전통 악기이기도 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생황이란 악기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악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작부터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이루어진 재료들, 그 소리가 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이 생황의 정체성을 좀 다시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생황이 많이 예민한 악기이기도 하고 이제 한 관에 하나씩 리드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걸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생황의 음색을 좀 고르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호흡과 밀접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냥 생황이라는 악기 자체에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화음의 그런 느낌 자체로 색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악기이다 보니까 제 피리로 할 수 있는 것과 되게 다른 매력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잠시 그 단절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20년 전부터 어떤 연주자에 의해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연주가 활발하게 더 되고 있는데 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던 산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없었을까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산조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결심까지 이어졌는데 이 악기가 아무래도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현 시대에 좀 부응하면서도 전통적인 산조의 그런 흐름과 틀을 지켜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정말 머리를 짜내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0: 이번에 저희가 소리의 몸짓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 연계 퍼포먼스로 이제 즉흥 연주를 30분 정도 진행하는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wo wrongs can make a right.
1: Just like 국악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부분은 어떤 그 질감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리의 질감이 되게 다양하게 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작업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한 게 좀 이 퍼포먼스에서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리의 몸짓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와 그리고 이 퍼포먼스의 내용이 조금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악보에 쓰여 있는 음을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악보에 쓰여 있지 않은 모든 소리들도 함께 음악이구나.

0: it was quite interesting how they've managed to bring out the best elements from both the expertise, how they've managed to illustrate sound using other media, like electronic media.
1: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생활이라는 것을 그 길을 좀 올곧게 가고 있어서 좋은 작업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계속 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주로 하는 어떤 일이고 그 이전에 저는 사람이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악을 주로 하지만 사람으로서 계속 일상 속에서 이 음악을 가지고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회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의가 많이 됐죠. 일단 연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연천의 꽃, 연천의 불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지 말라고. 요 세면은 이제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리콘을 붙이고 있어요.

0: 하고 저 누르고 진달래꽃도 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들어가세요. 3개월 후에 오세요. 탱글탱글해졌네. 가봐야 되네. 하나의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오늘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림.

그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됐고, 여기도 여기도 맞추고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1: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가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지도령이 아리따따 소문난 춘향이를 보겠다고 담장 밑에서 반나절을 절었는데 보일 듯 안 보이고 잡힐 듯 안 잡히는 춘향이 심란한 마음에 결국은 다가서서 말을 걸어 버는

이도령이 용기 내어 춘향에게 다가가 하는 말이, 이에 춘향아, 내 너희 고을 내려온 지 한참이 되었으나 너와 같은 여인은 처음이니 긴 긴 밤 설레는 이 마음은 어찌하면 좋단 말이야. 네 마음도 나와 같은지 가까이 마주하고.

한참을 이렇게 논일 적에 이도령이 꿈인지 생신지 기분 좋아 춘향이 발걸음에 장단 맞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업고 논인데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춤 추는 모양이 그야말로 어화둥둥 사랑이로구나.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움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0: 온갖 그냥 식물들이 다 그냥 다 자랐어 다.
1: 오 여기 물 봐라 가까이 있다. 짠. 점프 잘하네 잘하네.
0: 오 가스가 샥이네 몰려오네.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0: 자 올라오실 때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발 뒤집고도 확실히. 자 정신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2: 네.
0: 예 예. 파이팅.
3: 파이팅
1: 파이팅.
4: 파이팅.
0: 스탠리스가 미끄럽습니다.
1: 네. 네.
0: 미끄러워요 계단.
1: 철계단 미끄럽습니다.
2: 와.
1: 좋지.
0: 가면 호석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2: 아, 참.
0: 아니.
2: 호석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0: 올라와서 호석이를 잡아줘야 돼.
1: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3: 호석이 먼저 가자.
1: 자, 삼촌 앞으로
3: 호석이 먼저 가자.
1: 삼촌이 밀어줄 거야.
3: 자, 삼촌 손잡아.
1: 삼촌 손 잡고.
3: 으쌰.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5: 아, 무서워.
3: 알았어, 무서워?
0: 무서워.
3: 괜찮아요. 다리 힘주고.

0: 오, 잘할 수 있어.
1: 잘할 수 있어. 자, 다리 힘주고. 으이차.
0: 으쌰.
2: 다리 힘줘,
1: 다리. 잡고.
2: 다리 힘줘야 돼. 다리 힘주고. 그렇지. 이거, 잠깐.
3: 잠깐만요. 여기서.
4: 내가 발을 받쳐줄게. 잡아줄게.
0: 그래, 아이고, 길을 안 해.
3: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1: 그래, 그래, 그래. 잘 타네,
5: 얘는. 역시 유경험자.
1: 유경험자네. 우와.
5: 멋진데?
4: 조금 쭉 가서 비켜드려.
6: 어. 넓은
4: 쭉 가, 계속 가, 계속 가, 이래가.
0: 뒤에. 뒤에.
4: 오.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
5: 우와. 와. 와, 너무 멋있다.
6: 눈과 산과 바다와 섬과.
5: 우와.
6: 안개야 빨리 가라. 깨끗해지게. 첫 번째 유영봉도 보인다.
4: 어, 유영봉 형님 저기 여기 갔던데. 와.
6: 뭔가 안개가 있으니까 더 비범해 보이는 것 같아요.
4: 해도 나왔어요. 네.
0: 진짜 신선들이 사는 것 같아. 어, 너무 행복하다.
7: 이봉 맞습니다.
2: 아,
7: 이봉.
2: 네, 송주봉.
7: 송주봉이.
2: 그냥 이게 해가 쨍해가지고 있으면 좀 밋밋할 텐데 구름이 밀려갔다 올랐다 하니까 더 멋있잖아. 아직.
7: 맞아요.
6: 둘, 둘, 셋. 맞아, 셋, 둘, 셋.
2: 자, 삼봉으로 출발!
8: 출발!
2: 자, 조심!
0: 조심조심!
2: 안전, 안전! 조심조심!
9: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4: 네.
5: 이모 손잡아봐요.
10: 발 하나 먼저 내리고. 어, 그렇지. 자, 이모 따라와.
11: 나 그냥 갈 수 있어요.
10: 그냥 갈 수 있어? 있겠어. 계란처럼. 오케이.
5: 오, 용감해졌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11: 응. 집에 가서 바로 씻어야겠는데?
12: 진직하다.
5: 당연하지.
12: 아, 그래도 이렇게 이모 따라서 산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쁘다.
5: 그냥 워낙에 잘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라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말에는 이렇게 네. 늘 이렇게 걸으러 가거나
12: 네.
5: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러면 산에를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그냥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제 생활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좋죠.
13: 이모 사랑해요.
11: 여기 흙 디디고 이렇게.
5: 그렇지.
2: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난감 스텝 발 잘 확실히 딛고.
0: 네.
2: 양쪽을 잡고 올라오세요. 양쪽을 잡고. 자.
4: 비베바.
11: 네?
4: 혼자?
11: 네.
4: 같이?
11: 혼자 할 수 있어요.
0: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6: 아, 파령산 와보셨어요? 두 번째예요.
12: 다시 오니까 어때?
11: 더 좋은, 더 좋은 것 같아.
12: 더 좋은 것 같아? 네.
11: 그냥 같이 가니까, 우에서 가니까. 온 게 내 정리되고.
2: 기대는 잘 오고 있나?
0: 네, 잘 오고 있습니다.
11: 우와! 길이 진짜가. 내 스스로.
4: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2: 야, 드디어 벌써 저희가 일봉서부터 지금 5분까지 왔습니다.
6: 네.

0: 느낌 어떻습니까?
1: 엄대장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한 산을 올랐는데 여러 봉을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 산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파령산에 예. 오르니 얼마나 좋아!
0: 들어갑니다. 자, 육병을 향해서 도전!
2: 도전!
3: 도전!
0: 갑시다! 바위 미끄럽습니다.
2: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0: 미끄러워진 바위가.
3: 네, 바위 미끄럽습니다.
0: 신발에 흙도 묻고 오래가지고.
2: 와.
0: 아니, 이 선생님 우리 그 주중에
4: 예.
0: 며칠 산에 가세요?
4: 세 번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0: 세 번, 예. 세 번이라고 그러면. 박 선생님, 예. 우리 이 선생님 같이 다니, 같이 갈 때.
5: 예, 저는 이제 그 직장 때문에
0: 맞아,
5: 주말만 예. 이틀 중에서 하루는 이제 같이 보통 움직이고요.
0: 아 예.
5: 하루는 이제 혼자서 그냥 이제 그때는 멀리 못 가니까.
0: 네 예, 개인.
5: 제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는데.
0: 어디가 보면 편찮으셔가지고.
5: 시골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올라왔는데
0: 예.
5: 운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운전이요?
5: 예, 운전이 차가 한쪽으로 막 계속 가고.
0: 오유야야 큰일 났네. 야...
5: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흔해가 보더만
0: 예.
5: 아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0: 어, 예.
5: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0: 예, 예.
5: 사실은 그 전까지는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딱 아프고 나서 느낀 게 제가 집에 맞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쵸. 그 얼굴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남았죠.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6: 이제는 아시죠?
5: 예. 이제 한 두 달쯤 뒤에가 이제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가가지고 그래. 좀 아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버님이 좀 많이 놀라셨죠?

0: 처음에는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살라고 간 거죠. 처음에는 뭐 뒤집힌 뒷산은 못 올라가서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지댔죠 제가. 도와달라고. 제가 혼자 있었으면 하지도 사실은 못했었고 시도도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그래.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1: 야,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이다, 그렇지?
2: 암릉이 이제 본격적인
1: 본격적인 암릉.

0: 자. 여기도 올라오셔서.
1: 자, 한 번 더.
0: 계속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고동아.
1: 오르소.
0: 일어나. 다리 뻗고. 다리 입고.
1: 난간 잡고.
0: 난간 잡고.
2: 잘 올라가네. 아까보다 훨씬 잘 올라가는데, 너.
0: 그동안 난간 계속 잡고 올라와. 한 손은. 네.
1: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2: 어디 딱 팁?
0: 호성아, 팔 뻗고.
1: 오른손, 호성이 오른손.
0: 팔 뻗고. 그렇지. 어.

0: 자, 김혜기 조심해서 올라오고.
1: 네.
0: 화이팅!
2: 자, 화이팅, 화이팅!
3: 오, 잠깐만.
4: 할 수 있어?
1: 네.
5: 자, 엄버스! 화이팅!
6: 화이팅!
1: 화이팅!
7: 화이팅!
8: 화이팅!
9: 화이팅!
5: 화이팅!
9: 화이팅!
5: 화이팅!

0: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1: 네.
0: 장갑 똑바로 끼고 난갑 잘 잡아. 화이팅!
2: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4: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4: 이래야지.
0: 두리봉.
5: 두리봉 도착했습니다.
0: 네. 야, 이뻐.
4: 나왔어요.
1: 왔다.
0: 괜찮아. 오, 오,
1: 와, 박수.
0: 자, 어디 왔어? 기 받아야지.
1: 이야, 김백에도 하이파이브. 야. 잘했다.
0: 어디? 어디 왔어? 야, 드디어 우리가 팔룡산 드디어 육봉.
6: 성공. 성공.

0: 근데 우리가 저희가 지금 멀리서도 이렇게 뭐 오다 보니까 아침 모이는 것도 좀 늦었고 출발도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팔령산을 팔봉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한 육봉 정도에서 우리가 하산을 아쉬움이 있어야지 또 미련이 있어야지 다음에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니까
1: 아쉽다
2: 호정이 네. 오늘 그 느낌 어떻습니까?
1: 오늘 기분이 되게 상쾌해.
2: 아 기분이 계속 상쾌해?
1: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네. 아,
0: 우리 팀조리님.
3: 네.
0: 아 대한민국의 우리 명산 오늘 팔령산 올라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산악버스 같이.
3: 찍이네.
0: 찍이네. 찍이네.
3: 아유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0: 아 그 그러세요?
3: 저한테 네. 또 좋은 추억을 주셨으니까. 아, 이 나라 더 잘 알게 됐어요.
0: 예, 예, 예.
4: 정말로 기분이 상쾌하고요.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더 좋고.
0: 예, 예.
4: 저까지 그냥 등달아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0: 예, 이제 건강.
4: 네, 그것도.
0: 건강이 막 예. 넘치실 겁니다. 예.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예, 같이 합쳐져가지고. 예.

0: 좋아. 여수.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여수의 마스코트. 에? 아, 가만 있어봐. 이름이 뭐였더라?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 걱정하지 마. 오늘 산악버스가 오니까. 산악버스 타고 같이 갈래? 어떻게 할래? 알았어. 아, 여기 있어야 된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 누가 봐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자, 예. 아, 그러잖아. 우리 저, 우리 회장님께서 오실 시간이 됐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시간이 지금, 아, 날씨도 좋고, 오실 때가 됐는데 좀. 오! 회장님! 회장님!
1: 야. 선생님이시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0: 존경하는 우리 형님, 회장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하신가 보다.
0: 아이고, 아이고. 아, 존경하고.
2: 아, 진짜.
0: 회장님. 아, 역시. 어, 가만 있어봐. 저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탄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분들 왠지 우리 저 산악버스에 탄 거 있을 것 같은데?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1: 버스 타러 오신 거죠?
0: 아, 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준영이에요. 어몽길 대장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1: 야.
0: 자, 준영이는 우리 저 몇 살이에요?
3: 저 5학년이에요.
0: 5학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 엄마 맞지?
1: 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네네네.
0: 아, 아빠, 엄마 아니야? 너 혼자 왔어?
3: 아니요.
0: 아니잖아, 그지?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4: 네.
1: 그런 아이고. 사이에 또.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5: 송세기라고 합니다. 팬님.
6: 아, 송세기님.
7: 유창현님.
6: 네. 예, 예, 예. 아.
0: 계속 한 분 한 분씩 오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6: 예예. 예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냥 어몽길의 산악버스 출발.
9: 출발.
0: 우리 일로 갈까?
3: 네.
0: 아니요, 일로 가야 돼. 아저씨 말을 너무 믿지 마.
3: 네.
6: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지정된 자리.
1: 와, 오, 되게 좋은데?
5: 버스 되게 좋다.
0: 다 앉으셨어요?
9: 네. 네.
0: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벨트 다 해주시고요.
1: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진짜.
0: 네. 그렇죠? 네. 뭐 오늘 소풍이죠, 뭐.
1: 맞아, 맞아.
0: 그죠? 소풍이란 말들 하니까.
1: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어몽길 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산악버스를 어떠한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3: 저랑 제 네. 부모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0: 오, 어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3: 그 등산 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0: 등산 가는 유튜브?
3: 네.
0: 아니 언제부터요?
3: 한 2년 전 정도.
0: 2년 전부터?
3: 네.
10: 처음에 이제 공부 유튜브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0: 공부?
10: 그건 안 되고
0: 나도 안 하겠다. 그건 나도 안 하겠다. 근데 대장님, 이 버스가 어떻게 산까지 올라가요?
6: 저기서 이제 바퀴가 바뀌어요, 여기.
0: 바퀴가 바뀌어요?
6: 그럼. 이야. 스위치 누르면.
0: 역시 스위치 하나로.
6: 그럼 큰 바퀴로 이제.
0: 오프로드 바퀴로요?
6: 그렇지, 그렇지. 네. 트럭 바퀴로.
0: 네.
6: 그런 식으로 바퀴가 좀 바뀌어요.
0: 예.
1: 네, 맞아요.
0: 그럼 뭐 찬물 있으면 좀 들여보세요.
6: 아, 진짜라니까. 아,
0: 이야, 우리 다 같이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내릴 땐 안전벨트 풀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내리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이제 산에 다 온 게 아니네요, 그죠? 산에 온 게 아니라, 아, 이제 배가 보여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대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배를 타고 가네? 배를 타고 가.
1: 산악버스에서 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장님.
6: 어, 비행기도 타고.
1: 오, 좋다.
6: 비행기 타고 네팔 가야지.

0: Don't need no reason. Just living life. No time for sleeping. So we broke some laws and we did some cards all night long. 안쪽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1: 어머, 어머.
2: 누가 저기? 아, 저기 저분들은 뭐 하세요?
1: 누가 계신데요?
2: 아, 우리 같이 운전해요?
1: 안녕하세요.
3: 네, 맞습니다. 네.
2: 배로 언제 타셨어요?
3: 저희
1: 안녕하세요.
2: 네. 아, 그래요?
1: 잘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어, 가만 있어봐. 이거 뭐 지게 아니에요? 지게?
1: 어머, 지게를 메고 오셨어요.
4: 직접 만들었습니다.
2: 직접이요?
0: 만들었어요? 이야, 아니 뭐야, 국자는 뭐야 이거. 아니 국자가 아니라 이거 밥그릇이야, 밥그릇. 이렇게 크다고? 국자가?
5: 산행 필수품입니다.
4: 저희는 이제 낭만 이제 산행을 즐기고 있어가지고.
0: 낭만 산행? 아, 그럼 우린 뭐 낭만이 없나?
2: 배 타고 가니까 배가 고픕니다.
0: 배라도 깎아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컨셉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팀이라도 좀 나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저희가 팀을 늘 나누긴 했었는데.
0: 아, 팀은 원래 나눴어요?
1: 네, 네. 대장님이 늘 정해주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요, 대장님. 네. 이번에요. 대장님하고 세진 씨하고 저하고 세 개 팀으로 나눠보는 건 어때요?
2: 원래 세 개 팀으로 나눴어.
0: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해주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어, 따라가고 싶은 팀한테. 어때요?
2: 그럼 뭐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다 나한테 오면 올 거야.
0: 아,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제가 제일 불리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분께 뒤에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시작! 다 됐습니까?
1: 오, 두려워.
0: 오!
1: 걱정돼서.
0: 오! 오! 두드려보세요. 오!
6: 아, 이게. 네, 온다고 하자마자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1: 아, 진짜요?
6: 좀.
7: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주시는 에너지 자체가 엄청 긍정적이고 밝아가지고. 예. 틈틈이 보게 되더라고요. 몰래 보듯이. 예.
8: 왜 몰래 봐요?
7: 뭔가
6: 여자애 두니까.
0: 강이 1년 후배인데.
9: 네, 후배라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0: 의리.
9: 의리.
0: 아유.
9: 그거는 정도 배분을 해야
10: 당연히 대장님 뒤에 가고 싶었죠. 뒤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라도 살려드려야 되겠다, 윤택님. 그래서 바로 가서 제가 살려드린 거죠. 윤택님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네요.
2: 좋습니다. 아주 딱히. 아, 잘 만났네.
1: 네,
2: 젊은
1: 네.
2: 젊은 피.
1: 젊은, 아, 젊은 피.
0: 여기 딱. 젊은 피는 여기가 젊은 피.
1: 어린 피.
2: 금오도.
0: 금오도.
2: 야.
1: 도착했습니다.
0: 금오도에 도착했습니다.
2: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0: 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이구나.

0: 여기서 수영하고 간답니다. 아하, 바람이, 야.
1: 야, 짰네.
0: 바다 짰네.
1: 비릿한 바람이.
0: 짰네, 짰어.

0: 김영! 일조!
1: 일조!
0: 김영이 이리 와!
2: 네!
0: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일조!
2: 그럼 저희가 2조인 가요?
1: 네, 2조!
2: 2조! 2조! 2조! 아, 저 지팡이 계속 탐난단 말이죠?
3: 저 유튜버 아빠 되겠어요.
4: 드론샷!
2: 드론샷인가요?
1: 우리는 3조!
2: 3조!
1: 네. 우리가 제일 부자인 거 알죠? 1조, 2조, 우리 3조야. 재산이 3조야, 우리는.
4: 아, 저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요.
1: 어우, 좋아.
2: 와.
1: 야, 바닷바람.
2: 소리, 소리.
1: 너무 시원하다.
0: 오. 와.
1: 야, 이거 뛰어들고 싶은데? 어우, 파도 소리 너무 예쁘지 않니? 진짜 준영아.
2: 네. 물 색깔이 진짜
5: 이탈리아 같아요.
2: 이탈리아.
5: 이탈리아.
2: 근데 이 바다 보면서 계속 걸으면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4: 네.
2: 그쵸?
4: 그냥 일반 산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진짜 이렇게 절벽을 걷는 거네요.
2: 가면 갈수록 더 예쁠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야, 이 숲 오솔길도 참 너무 예쁘다.
4: 진짜. 길 너무 예쁘다. 아바타 들어온 것 같아요.
2: 아.
1: 오, 새소리.
0: 야, 새소리 들리고. 좋아.
6: 네, 너무 좋아요.
0: 오, 야, 출렁다리.
2: 출렁다리래요.
1: 야, 이게 뭐야, 이거?

0: 준영이가 2년 전에 왔을 때인데, 야, 팔로워가 이거 한 37만 5천 명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대단해, 대단해.
1: 나보다 더 많아.
0: 야, 소개 좀 한번 해줘봐요, 소개.
2: 그 비렁이라는 말이 여수 사투리로 벼랑이에요. 그래서 비렁길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이나 2구간은 살짝 멍이멍 느낌이고 3, 4구간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건너려고 하는 곳이 바로 4구간이 유명한 추성다리입니다.
0: 그럼 이 추성다리를 우리가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2: 네. 네.
0: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
3: 출발! 가자!
0: 자, 힘들자.
3: 가자!
1: 울렁다리. 무서운 사람은 울렁다리.
0: 아, 좋다.
4: 와, 좋다.
1: 와, 와, 밑에, 밑에를 봐, 밑에를. 아. 와.
3: 와, 물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와.
5: 하늘 걷는 거. 응,
4: 오빠, 진짜 예뻐.
5: 어, 절벽이네.
4: 우와.
5: 옆에 봐, 옆에.
4: 오.
1: 진짜 멋있다.
3: 네, 진짜 예쁘게
1: 멋있다.
3: 우와. 와, 준영이 씩씩하다. 전혀 뭐.
4: 비경이다, 비경.
1: 야, 진짜 비경이네. 저리 비경. 우와.
3: 와, 물 색깔.
1: 파도 치는 거 봐.
0: 진짜 다리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야, 야, 준영님 그때가 3월 달이고 지금 5월 달이고 그러니까 새롭겠다.
2: 네.
0: 어.
2: 다른 섬에 온 것 같아요.
0: 다른 섬에 온, 그렇지.
2: 네.
0: 그래도 아주 색깔이 완전 틀리니까 더 우거져 있잖아. 우거졌잖아 지금.
2: 네.
0: 준영이 3월 달에 왔을 때는 동백꽃이 많이 펴가지고 굉장히 예뻤겠다.
2: 네.
0: 어? 완전 동백꽃 밭이었겠는데.
5: 네.
0: 야,
5: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0: 이파리가 꽃잎이야.
6: 시작부터 엄청난 동백꽃이 저희를 반겨주어요. 반짝거리는 동백꽃 하나를 정말 예뻐요.
0: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하는 거야?
2: 아, 그 저희 아빠가

0: 2차로 편집하신 다음에.
1: 아, 아버님 편집을 하셔?
0: 네, 저희 엄마가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1: 어, 감수를 하시는구나.
0: 네, 제가 거기다가 그 목소리 녹음해서 올려요.
1: 누가? 네가?
0: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양한 국립공원에 왔어요.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 때부터 업고 안고 다니다 보니까 예, 자기 이제 등산화 사주고 스틱 사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1: 또 등산하다 보면은 가족끼리만 얘기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1: 평소에 섭섭했던 거, 뭐 좋았던 거 얘기하고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자연이, 이 자연이 교감을 이어주잖아요. 실타래, 응어리, 모든 것들이 다 산에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지. 청소년 시절에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이 자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거든요.
3: 어우, 길이 너무 예쁘다. 햇살도 들고 바다도 저 끝에 보이고. 나는 지금 그 생각 상상만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겠구나.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계시겠거니. 그런 느낌. 제발 도시락 펼쳐주세요.
2: 여기는 뭐 마을이 나타나네.
4: 네.
2: 아이고, 좋다. 그래, 여기 앉자. 여기 가장 좋아, 여기.
4: 네.
2: 예, 여기 앉읍시다.
0: 우와, 바람도 맞기 좋은 장소다.
4: 바람 맞기 좋은 날이네.
2: 건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4: 네.
2: 맛있겠다. 예. 직접 싸신 거예요, 어머니가?
4: 아, 네, 아침에.
2: 오야.
3: 야.
2: 봐. 꼭저저 김밥이 저거 어디 저 충무김밥 같은데?
4: 아, 네.
2: 충무김밥 같이 싸셨네. 네,
4: 마트용 꼬마김밥입니다.
3: 네.
2: 지민이.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5: 없는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2: 야, 진짜. 뭐야?
5: 문어.
2: 야, 문어. 오.
3: 나는 야, 문어.
2: 문어에다가 그 뭡니까 저거?
5: 홍어? 홍어?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홍어야, 홍어.
3: 야.
2: 아, 진짜. 아, 여기 밥상 차릴만 해, 여기. 야, 여기는 뭐 스테인리스 도시락에 그냥 뭐, 오! 묵이네, 묵.
0: 네, 묵사발이랑.
2: 묵사발. 야, 오 마이 갓.
3: 닭강정이랑 김밥이랑.
2: 네. 김밥.
3: 네.
2: 세진이는 또 뭐냐? 오늘은 또 세진이 또 뭐야?
4: 두근두근.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수 10. 미중 하나인 서대 회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2: 야, 네. 서대.
4: 네.
3: 아, 김치 정도 맛있어.
6: 와, 진짜 맛있다 이거.
3: 이게 맛있다.
2: 야, 준현이 너 이거 홍어 먹을 줄 알아?
7: 아니요.
2: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야.
7: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4: 오늘은 아니야?
7: 네.
2: 아,

0: 살짝 빵 짜졌어요. 어? 우리가 매일 산에서 산만 보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야, 망망대 바다를 보고 오니까 또 기가 막히네, 이거. 예?
1: 어머! 아니, 저 복장은?
0: 어?
1: 대박.
0: 뭐야, 우와. 갑자기?
1: 어떤 컨셉입니까?
0: 뭐. 아, 무슨 갑자기 비룡이 나타났어? 네. 응?

0: 생각나서.
1: 식사 시간이어서 네. 맛있는 걸 준비해드리려고.
0: 아, 저, 와, 그래요? 즉석에서?
1: 아, 불은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보통 산에서 하기 때문에 불은 쓰지 않고요.
0: 와. 그럼 어떻게 해? 해보세요, 한번.
1: 천안에서 와서 호두과자를 네. 준비했습니다.
2: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0: 와. 뭐 요란한데 뭐 뭘? 조금 낭중 같아.
3: 어 이거 있어, 잠깐 빵도 있어.
1: 이거 하나씩 드세요. 천안 천안에서 온 호두 과자입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네. 드십시오. 아, 여기. 하나씩 드세요.
2: 와 감사합니다.
1: 천안 직송이에요.
2: 오늘 잘.
1: 맛있게.

0: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2: 아니, 두 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고 산에 가시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떠세요?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약간
3: 재밌어 하시는 게 뭐 지게를 메고 가면은 뭐 자기도 착용해보게 빌려달라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2: 자기 아, 사진 찍겠다고? 네.
0: 네.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 모자 한 번만 쓰고 사진 찍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귀여워.
1: 귀여워. 진짜 귀여워.
2: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등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로윈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복장을 챙기자 해서 저는 이제 그 센가치로에 보면 가오나시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이제 했는데 뭐 악플이 뭐 심하게 달리면 저희도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못했겠죠. 근데 너무 막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잘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3: 그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저희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0: 저도 약간 공룡 능선에서 공룡옷 입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초대 하셨죠. 한번 해주시면 놀라운 복장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보니까 낭만 없으시던데.
0: 네. 오늘은 좀 얌전하게. 네.
2: 이거 먹다가 가지고 와서 먹자.
3: 오늘 먹을 거 진짜 많네.
4: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요.
2: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 아이씨, 네. 맛있게 하셨습니까?
2: 네, 허락해 주신 점심시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오늘 제일 맛있게 드신 분이 우리 대장님, 홍어. 네, 홍어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5: 예, 네. 제가 그냥 홍어를. 아, 그나저나 하여튼 뭐 이 산을, 이 앞 산을 넘고 그다음 저쪽 산을 또 넘어서 두 개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0: 네.
5: 예. 자, 3코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이쪽이네. 아, 진짜.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지.
2: 모시겠습니다.
5: 저쪽이라고 그러다. 저쪽은.
0: 홍어에 너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어, 형은 홍어 향이
6: 취해.

0: 예쁘다. 어이구 숲이. 야. 꼼꼼해, 꼼꼼해.
1: 와. 어둡다, 어두워, 진짜.
2: 그늘이 진짜 많다.
1: 응, 다 그늘이야.
3: 응. 너무 좋아요.
1: 네, 진짜. 너무 좋아.
3: 제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이런 숲을 달리다가 그 숲 안에서 뽀뽀하는 커플을 만났대요. 근데 어떻게 했을지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랬는데 지금 두 분 이 분위기가 너무. 아니. 아, 그건 아니었는데.
4: 죽을 뻔해놨어요?
5: 아, 낭만적이다.
3: 그쵸, 낭만적이죠.
5: 뒤로 좀 빠졌다가 다올게요.
3: 두 분 이렇게 인연이 되기까지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5: 저는 그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길이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크루에 가서 저랑 같이 가주실 분이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분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0: 그 모임을 초창기 멤버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가고 싶다고 하니 또 먼저 이 모임에 있던 멤버로서 조금 챙겨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뭐
1: 처음에는 막 저한테 막약 같은 것도 막 주더라고요. 등산하는데 이거 먹으면 힘난다고. 근데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의심에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먹는다 하고 주사에 넣어놓고 이제 갔죠.

0: 출발을 한 거고.
1: 나 침 뱉는 거 아니죠?
0: 광고인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산타 모자를 들고 갔는데 처음 봤는데 네. 제가 써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쭈뼛쭈뼛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정상석 계시는 아저씨 분이 여자친구가
2: 원하는데
0: 이거 좀 써줘 했더니 이제 여자친구 아닌데요?
2: 그렇죠.

0: 너무 달랐죠. 그냥 안 힘들어요. 그게 진짜 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요.
1: 대장님, 저희 2조에 낭만자기님께서 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2: 할 말 있어요?
1: 네.
2: 야,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뭐 어디서
1: 예, 가운데로 오세요. 주세요.
2: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3: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2: 준비한 게 있어요?
1: 준비한 거, 준비한 거.
2: 한 번 써봐.
3: 해도 될까요?
1: 엄마!
2: 오. 한 번 써봐.
4: 나랑 결혼. 나랑 결혼. 평생을 함께 살래.
3: 우리 둘이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슬기야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슬기야.
1: 아 반지 끼고 손에 끼고 있었어요.
2: 오! 오 반지.
5: 금이야? 금이야?
1: 금이야?
5: 아 고마워.
3: 감사합니다.
1: 뭐해?
2: 박수!

슬기여서 결혼이라는 산을 넘으면서 하산은 없다. 계속 올라가고 끊임없이 걸어가자.

0: 앞으로 평생 같이 사는 잘 타보자. 평생 사랑해.
1: 축하합니다. 와. 아이고, 트위스럽다 또. 와. 트위스럽다. 오.
2: 오. 와. 네. 아, 멋있다, 진짜.
3: 오, 진짜 비렁으로 탁 왔네.
1: 아니었다. 다 벼랑길이다. 예. 태안 별.
2: 오, 진짜 멋있다.
1: 이거 벼랑길.
4: 오! 야, 바다야!
2: 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우와. 좋다. 너무 예쁘다.
5: 진짜 예쁘다.
6: 바다다. 와.
2: 아니, 예쁜 길 뒤에 더 예쁜 길이 계속 나오네요.
7: 그러니까. 여기 동탄을 계속.
2: 와.
8: 근데 진짜 여기 비렁길 매력 있네요. 진짜 매력 있어.
1: 아주 좋습니다.
8: 예. 네. 잠깐만. 우리 저거 생각났어요. 우리 삼조가
2: 삼조 이름.
8: 우리 아까 2조에서 앞에서 낭만자기?
2: 낭만자기.
8: 그 너무 그 뿔이 떨어지는 그 두 분의 그 이야기들을 소재해서 낭만자기가 됐잖아요. 산삼족.
1: 산삼족.
8: 우리는 산삼 같은 산의 기운을 받은 산삼족. 어때요?
6: 좋습니다.
8: 귀하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6: 산삼족.
8: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4: 산삼족!
2: 장명 센스 미쳤다.
8: 아, 이거 인정받았네.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이, 근데 참. 혼자 산 다니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다닌 거예요?
9: 산은 네. 한 3년, 6개월, 한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등산을 시작했죠.
8: 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요?
9: 네, 그렇죠. 일단은 어딘가 기대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양이 생기셨어요. 혹시나 잘못될까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많이 났죠. 그 수술하기 한 세 달 전부터 뭔가를 자식으로서 조금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찾던 중에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까운 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0: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저랑 가족들을 이제 전부 다 그 생계를 이끌으셨죠. 그래서 아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50년간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거든요. 네, 두부. 갑니다.
1: 예, 알겠다.
0: 소금은 조금 많이 쪘어요.
1: 잘했다. 감맛다.
0: 며칠이 계란이라 생각하고 자세해서. 나이가 드니까 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때 어머님 심정이 어땠는지. 엄마 그 마음을 이제는 엄마랑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뭐 우스웠던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옛날에 뭐 벼슬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모양.
1: 그렇다고.
0: 예, 집이네. 저쪽 가서 잠깐 쉬어요. 예, 소풍 오듯이 그래 왔네.
1: 그래 소풍.

0: 와.
1: 어, 근데 중간에 유리가
0: 이 있는데. 지렁다리인가 보다.
2: 와.
1: 엄청 깊어.
3: 오. 오, 야. 야. 파도가 이 아래까지 들어오는구나. 야, 협곡이네, 협곡.
2: 오, 진짜 이거였어. 저번엔 다르다.
1: 오, 완전 협곡이야.
2: 오, 멋있어. 오, 너무 예쁘다.
4: 우와, 엄청 높네. 오우. 엄청 높아.
3: 지금 가파릅니다.
4: 네, 자, 가파릅니다. 슬슬 올라가는구만. 슬슬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네.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0: 물인가?
1: 힘든가요?
0: 쉬는 게 더 힘들어.
1: 파이팅!
2: 잘 오고 있습니까?
3: 네.
4: 네.
2: 힘 안 됩니까?
3: 네.
5: 자, 산악버스 화이팅!
3: 화이팅!
5: 아, 좋다. 힘이 난다, 힘이 나.
3: 힘이 난다.
1: 가보자고.
3: 가보자고.
6: 화이팅!
3: 화이팅!
5: 야, 고지가 보인다. 자, 다 왔어요, 아이고. 다 왔어.
2: 야, 산악버스! 내가 해, 해, 해, 해!
3: 산악버스!
6: 화이팅! 화이팅!
3: 어우, 뭔데? 아우! 와! 튀었습니다, 튀었습니다.
1: 와, 마음이 뻥 뚫리는 거.
3: 그쵸?
6: 물 색깔이 완전.
5: 와, 좋다!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5: 우후! 시원한 바람이 분다.
2: 와. 와. 아재, 하이파이브.
5: 네. 와. 화이팅!
3: 예! 화이팅!
2: 귀여웠냐? 귀여웠어?
6: 수고하셨습니다.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 이야.
2: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5: 와, 정상이다! 이야!

0: 행복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1: 자, 처음으로 저희가 산악골수에서 바다로 이렇게 왔는데 송슬기님,
2: 네.
1: 느낌 어떻습니까?
2: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고백도 받아보고요.
1: 그러니까 네. 인생에 진짜 멋진 프로포즈 하는 거 봤냐고.
2: 살면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꼭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코가 끼다니. 누가 코가 낀 거야, 지금. 예. 1937만 5천 명을 보유하신 장윤영 주원님, 한 말씀.
3: 제가 지난번에 여기 비련길 걸었을 때는 네. 감기 걸려서
1: 감기?
3: 네, 제대로 못 걸었었거든요. 제대로 걸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또 누구랑 걸으니까 기분 좋아?
3: 누구랑 걸어? 회장님이랑요.
1: 아, 그럼. 이재님.
4: 제가 정상에 오면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0: 어묵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악버스 금호도 귀랑길 화이팅! 드디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선입구가 아니라
0: 식당 앞에 내렸네.
1: 저희 밥 먹고 가나요? 여러분 다들 시장하셨는데.
0: 아, 여러분들은 행복한 기수입니다.
1: 네.
0: 네. 실을 떨고 악을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산인데. 진짜로요?
1: 우리 저 끝에 가는 거예요? 오 마이
2: 갓. 끝내준다, 끝내줘.
1: 와.
2: 끝내줘. 아, 너무 좋아.
1: 목이 딱 풀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
2: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 릴렉스. 릴렉스. 대한민국 명산 세계 명산 8년 상을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3: 저요?
4: 뭐야?
2: 너 좀 멋지다.
4: 갑자기?
3: 돈 세 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4: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2: 이게 재밌.

힙하게 놀아보지요.

0: 있고 생각나요?
1: 이건 예전에 북미호 레시피에서 먹었던 샐러드 토핑 맞죠? 이곳 이름이 뭐였더라?
2: 잊었구나. 구절초.
1: 구절초?
3: 이거 참아보자.

0: 윤호 씨, 오늘 저녁 일정 어때?
1: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나 봐.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구절초 꽃밭에서. 그걸 다, 나를 다 있냐?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2: 오, 절대미가.
3: 아, 그래도 이 맛은 기억하지 않을까?
1: 기대해도 될까?
3: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1: 이 소스
3: 저 혹시 재료가 뭔지 알겠어요?
1: 구미호 레시피의 두 번째 비법. 맛을 기억하고 맛을 만난다.
4: 이 소스 내 소스인데?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3: 오호호, 절대미가.

0: 걸마르는 사냥꾼이 있었어. 천년 전에.
1: 걸마. 되게 없어 보이는 이름이다.
0: 내 구슬을 노렸지. 최고의 명약이라고.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거든.
1: 천년 백여의 인생, 그늘이 참 많았겠다.
0: 진을 노렴. 걸마 그놈의 화살을 맞았어. 구조의 초가 펑펑. 슬피 울던 밤에
1: 뚝.

0: 계속 아픔 보이냐? 눈물 때문에.
1: 그거 어떻게 알았어?
0: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가끔 보여? 죽음의 모습이.
2: 짜잔!
3: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
2: 떡볶이!
3: 맛있겠지? 인간 소연아 많이 먹어. 아빠 이거 너 고생했어. 어때?
4: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3: 맛있지?
4: 짜. 짜. 아빠, 내 레시피대로 안 했지?
5: 했는데, 근데도 짜?
4: 응.
3: 그럼 밥이랑 먹으면 되지. 그래서 아빠 찰밥해왔어. 먹어봐.
4: 내 취향 아닌데.
5: 먹어봐.
4: 우리 집에 언제 가?
3: 우리 소연이 김 좋아하잖아. 아빠 김 더 싸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낫지. 먹어.
5: 소연아.

0: 진우도령쌤이 한 모금이라도 남았더라면
1: 여우 구슬을 줘서라도 살렸을 거야.
0: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맛, 인간 죽은 냄새, 피맛이야.
2: 가만 있어. 아, 그래서 너 채식주의자 구미호 된 거구나. 설정 괜찮네.
0: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는 걸까? 아닐까?
2: 난 누구였을까? 전생에.
3: 빚쟁이.
2: 어?

0: 아유,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응? 구미호 귀인으로 낙점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야, 나 너한테 빚 엄청 많이 줬나 보다.
1: 갚아. 때 먹으면.
0: 때 먹으면. 그 빚 어떻게 갚냐?

0: 돼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1: 뭐 바이오 산업이니까요. 네네. 네.
2: 왔어, 나 여기 왔어.
3: 운명을 믿어?
2: 나 여기 온 것은
3: 네 운명 알려주려고.

0: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응?
1: 궁금해요, 운명. 믿어보죠.

0: 배가 많구나.
1: 요즘 술술 풀리지? 왜일 것 같은가?
2: 아 근데 누구세요?
3: 자, 봐도.
1: 주인 찾아줘. 그게 네 성공.

0: 난 승부욕 강하고 지는 건 절대 싫고 좋아하는 감정도 싫고 지는 기분이라.
1: 결혼하시잖아요.
0: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항상 이긴 것 같은,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요.
1: 운명 믿어요?
0: 누구?
1: 나를 사랑하게 될 사람.
0: 잘 맞네요, 우리.
2: 야채 준비됐습니다.
0: 아, 잘생겼네.
2: 너 그거 되게 올드해 보인다.

0: 야, 너 진짜 지금 액면가가 한 1,00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여. 잠깐만.
1: 똑같다. 그 상처 어쩌다 생긴 거랬지?
0: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1: 어디서 마주쳤었나? 우리?
0: 그때 전생에 내가 너한테 빚 엄청 엄청 졌을 때 그때 아닐까?
1: 아 뭐야. 빚쟁이랑 붙어있으면 안 되겠네.
0: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아 목소리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1: 난 아니거든?
0: 이쁘다. 사과. 잘 썰었네.
1: 어! 어! 탔네! 있어! 아, 잘 좀 하라니까.
0: 아, 잘 먹고 있어. 야, 시청물 준비하라며 그것도 무지 센 걸로.
1: 윤호 씨. 바로 지금 재료들이 헤어지지 않게 골고루 한 잔을 부어주세요. 구미호 레시피의 비법 셋. 타이밍.

0: 이상황.
1: 어쩔 저쩔.
2: 안 먹어? 최 장수하는데? 베지테리언 된 거임? 아, 다이어트. 그래, 웨딩드레스 바꾸면
3: 정신 까지 마.
4: 윤호 씨가 요즘 수상해.
5: 왜?

0: 그러니까 요즘 윤호 씨가
1: 이엄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연락도 절 묵묵부답 황당무계 핑계 동아기로 제

0: 이럴 땐 선영이 네가 결혼 문제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남사친이 있어야 하는 건데.
1: 남사친?
2: 아. 여희한테는 언제 말해줄 거야? 응? 귀인이 애군이라는 사실.

0: 선영아.
1: 아버님, 소연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0: 사실 형님, 이거 뭔 상황?
1: 리허설? 해야지. 오랜만에 간 사냥하려면.
0: 간사냐?
2: 이 무기가
1: 어째서 1000년 만에 내 손에 컴백했을 것 같으냐?
0: 진우도령, 아니, 윤호 씨가 찾아준 건데?
3: 인연 없는 그 사랑에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다.
1: 정화수부터 내와. 아이스루다.
3: 나도 아이스.
1: 여희야, 걸마, 그 사냥꾼 놈 기억하느뇨?
0: 어떻게 잊어요? 사랑을 망친 애군. 내단을 회복하려고 신단수 아래 잠들어 있는 100년 동안 하루도 복수를 결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하루도 진우 도령이 그립지 않은 날이 없었어.
3: 내 자주마, 천년의 그 묵은 사랑 없애 그 애군을.
0: 애군?

0: 우리 벤치에서 사진 찍은 적 있지? 이거.
1: 선영아. 이거 네가 가지고 있었어?
0: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른 세상에 머물더라도 단 한 번뿐인 사랑. 그땐 믿었는데. 그런 사랑이 어딨다고. 승화 씨, 나 보여줄 거 있어.
1: 선영아.
0: 얘 보여주려고.
1: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송이만 구질초가 피었냐.
0: 이 꽃 알아? 저쪽에도 한 송이 있어.

서운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야야. 괜찮아?

0: 박선영 유일한 남사친한테 바람 맞았다고?
1: 야, 됐어 됐어. 남사친? 내가 해줄게.
2: 됐거든.
1: 뭐래.
3: 어? 윤호 씨네?
4: 이제 모든 게 운명대로 되었나 보네. 띠루띠 띠루띠 띠루띠. 아이고 지리산, 나는 우리 사랑의 운명이 궁금하더라 궁금하더라. 그렇지? 자.
3: 윤호 씨, 많이 바빴어? 전화, 문자 계속 연락 안 되던데. 근데 휴가까지 냈었다며? 나한테 얘기한 거랑 다르게.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어. 이 상황 합리적으로 설명해. 한치 오차 없이.
5: 서영 씨, 사과하려고 했어.
3: 미안하긴 하구나.
5: 고민해봤는데.
3: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날 병원장 부부 오신대. 이사장님, 제약회사 대표, 의대 학장님도 꼭 오신다 그랬어.
5: 나 못 가, 그 결혼식.
3: 뭐?
5: 참석 불가능하다고, 그 결혼식에.
3: 무슨 말이야 그게?
5: 정중히 사과할게. 미안해. 나 못하겠어, 그 결혼.
3: 윤호 씨.
5: 책임질 건 최대한 책임질게.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해.
3: 대체 나한테 왜 그래?
5: 선영 씨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줄게.
3: 내가 원하는 건?
5: 사랑.
3: 사랑?
5: 사랑이 시켰어. 포기 안 하려고, 내 사랑.
3: 야 김윤호, 안 믿는다며? 사랑 그런 거 없다며?
5: 이젠 믿어 사랑. 지금은 있어. 사랑.
3: 사랑 좋아하네.

0: 내가 널 어떻게 할 것 같아?
1: 그런 건 겁나?
0: 허망한 인간.
1: 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남자 왜 자꾸 너 해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넌 또 왜 그런 모습으로

0: 나한테 나타난 거고.
1: 너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어.
0: 좀 쉽게 좀 얘기해줘. 너무 어려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1: 널 아프게 하려고. 천년 전 나만큼.
0: 도대체 왜?
1: 그리웠으니까.
0: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1: 넌 기억해야만 해. 나의 죽음, 내 사랑의 죽음.

0: 여희 씨. 아, 설렌다. 여희 씨 때문에 사람한테 설렌다는 거.
1: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0: 나 선영 씨랑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2: 윤호 씨.
0: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네요.
1: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2: 테린 만들었네요?
0: 투자 확정 유력해졌어요. 여희 씨 덕분에. 아, 이건 사과 테린 레시피. 그리고 내 진심이 담긴 사랑 레시피입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2: 윤우씨! 윤우씨! 안 돼!
3: 내 딸이! 며칠째 내 딸이 깨어나질 않아.
2: 나랑 얘기해.
3: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 여우 구슬 내놔! 야, 이씨!

0: 선영아.
1: 그냥 안아주라. 다 괜찮다고. 변한 건 없다고.

0: 왜? 별로야? 승환 씨 소울푸드잖아.
1: 소울푸드는 뭔데?
0: 나 완전 엉망이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승환 씨밖에 없더라. 진심으로.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사랑, 결혼 딱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1: 내 사랑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0: 윤우 씨.
1: 여희 씨.
0: 진우도 어렸네.
1: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여희 씨 진짜 보세요.
0: 진우 도련님.
1: 진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0: 천년이나 그대를 기다렸어요.
1: 내가 선택한 사랑은 진심이었어.

술래라.

0: 된 거야.
1: 구조. 응급 구조. 이렇게 아픈 통증 준 것도 여인 네가. 너랑

언제나 맛있는 우리 음악을 준비하는 국악인 송소입니다. 세계 천문협회에 따르면 오늘 밤 천년 만에 새로운

0: 별자리가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미호자리라고 합니다.
1: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2: 뭐야?
1: 맛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
3: 맛있게 드세요.
4: 걸마 저놈 구미호 사냥한다고 그렇게 여의를 따라다니면서 실패만 하더니.
5: 이번 생엔 사로잡았네. 구미호.
4: 덤으로 여우 구슬도 얻고.
1: 야채 꼬치구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어요.
6: 고맙습니다. 맛있어?
7: 나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6: 미안. 어때?
7: 나빠. 이거 완전 내 취향.
6: 진짜?
7: 응.
6: 보자.
0: 야식 당기는 이 밤에 소리꾼 박예리가 전합니다. 사랑 레시피.

장레시피 중 난이도가 최고렵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레시피가

0: 승아,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 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해야겠네.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제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는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고기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데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재즈 29호 이제 서도 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 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 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부인의 배가 남 산만해 졌구나. 밤 엄마 누라가 보여랴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 소리의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도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음악은 뭐 너무 크지 않나?
3: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그래도 너무 이게 작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지.
3: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따가

0: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주 확 터이네.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 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게 한국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네.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균등하게
2: 삼가 이렇게 다 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3: 배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자래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4: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가지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전

부르는 동원의 좌정후 혀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미색이 많다 허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허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떠난다. 네, 여봐라. 정보를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못 얻었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단장 곡을 섞어

서로

그렇지. 오냐 춘향.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부네 집이요?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의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날씨가

0: 것은 어떤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나에게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벌거놓은 것이 저게 뭔 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룡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 없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 없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가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 요 솔찬님이 끄럽단 말이오.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여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 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박을 한번 다 보는디

0: 속에 마누라 예
1: 제
0: 독소리를 맡아주소

내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주소. 실건 시리롱 담궈주소. 시리롱.

0: 박이 싹 벌어지니 박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께 남의 조상께 두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게 어서 드셔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한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보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흥보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여서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낼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다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 버는디.

내어봐라! 치매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불러가라! 예! 예.

0: 부모님의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간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히!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네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체조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어여라! 예히!

0: 패시. 야.
1: 와피를 더 버프러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 저희리 저리 그린다 전하.

0: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자라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쳤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씨구 나 찰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

명회 춘의 명약이라 어? 말말고 먹자 흐르르르르르르 아앙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해보감에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되는구나 자라가 한계를 넓었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세라가야 전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가 없는 갈로이 호랑이 폐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0: 어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의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는

0: 석왕사 석불보살 미등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1: 어?

따왔구나. 열손에 낫더밭 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이 삼칠일 다.

주야 사랑의 정한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직 아눅한

그때요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얼음을 헌는디 산

0: 마시고 헐.
1: 아 하나하고 눈 쌓이고
0: 하.

싫어. 너무 너무 웃긋거리.

0: 혼조
1: 헐씨
0: 아. 영상굴향은

소탱 소탱 쳐 죽려.

그때 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아래

청주 도하동이 고토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거동바라 이 말이 치든 마든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

가족은 두려워 식심청이다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 휘번 허거리며

숙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은둔이 있어야.

끈적끈적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벌.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새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무릎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덩난 거리다 죽고 아주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덩난 거리다 죽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초조정지 기겁하여 말에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 싸고 따여버라 정우가 조요로 속에 축지법을 보다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보니 축지법을 하나 보다 이 머리 왜 퇴불 지지지 되야 앞으로 흐르나니 가고 척벽강으로만 보두두

0: 잘한다.
1: 아, 아, 아.

지나고 춘사월이 방자흐니 흥보제비가 보험표 박씨름 물고 말리 조선을 날아오는 뒤 꼭 이렇게 오던 것이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보험표 박씨름 입에다 물고

유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동 함양 둘러보면 한국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집이 거동 모속 목표 박지 입에다 가로 물고 남들은 막 집에 거리 집에 팔배 배달이 청대 해구계리 걸른 넘어

0: 제비가 박씨를 하고 던져보니 그해 가을 박 세 통이 열렸구나.
1: 뭘 씻고
0: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근 보화가 가득 쌀이 가득한디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지어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너머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딸깍 딸깍 딸깍 하고 딸깍. 받아먹는디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뭉치 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0: 던져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으쌰 잘한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 뭐 어떻게 밥을 많이 먹어놨던지 밥이 삼목에 죄가 되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밥을 먹어보는데 던져놓고
1: 받아먹고
0: 잘한다 던져놓고 이쁘게도 먹는다

아이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단지럽고 받아먹고

후뚱나서 자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 전에는 진언을 들어서지 말람시.

어찌든 마든 뜻밖은 사랑개가 피가르르르 온빙마저 떨어지고 황교와선 20천 코앞부 승기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두둥 되고 치면 좌우각선 모내 동남풍의 피리를 모아 부르르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부쓱 전제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에 물이 부쓱 오 추가 받긴 안 돼 세 번을 불러지 화렴이 종체 물결은 줄렁전선이 똥똥 봄이라 꼼짝 달싹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이도 찔려 앉아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벼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덩덩거리다 죽고 앉아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벼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덩덩거리다 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훌다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성내죽고 덜렁거리다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훌다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성내죽고 덜렁거리다죽고

서서 죽고 훑다 훑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 이죽 다 죽고 승내 죽고 덤난 그리다 죽고.

0: 죽고 서서 죽고 훑다 훑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털렁거리다 죽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털렁거리다 죽고
0: 앉아 죽고

0: 비겁하여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싸건 달려보라 정우가 조용한 속에 축지 버벌보다 아르르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 보니 축지 버벌 하나보다 이 머리 왜 퇴에 불쩍지 되야 앞으로 흐르는 안지가고 척벽강으로만 보두둥 우두두둥 내가니 이거 웬일이냐
1: 아이고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타버렸어
0: 언제 올때 타겄느냐 말보가 쏙 빼다 흘린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린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린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린 뒤에다 꽂아라 흘린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린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린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주고 맞아 죽고 해타 죽고 선배 죽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매 죽고 맞아 죽고 해타 죽고 선배 죽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매 죽고 맞아 죽고 해타 죽고 선배 죽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매 죽고 맞아 죽고

0: 지금 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내어 쌀재시로 악마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퇴자 찾는 모냥 무줄 싸도 적잡듯 토끼 퉁기는 꽉 잡고
1: 해가 뜨면 더욱 좋다 삼복 따르면 너를 싸워 양계장도 죽거니와 니가 늘래요 오게 탈려 먹고 니가 죽은 백견이여 찰려 모아서 깔게 되면 너 열래

다 상황 구관종이라 요단 항정 천리마로다 연왕 고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배우왕 안에 맞췄으면 전금상을

0: 고생 끝에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실험실 허여멀건한 그놈 말고 줄무늬인지 점박인지 야생 누렁 얼룩 털털음한 놈이 하나 서있거늘.
1: 한번 불러본다는 것이 수루육로 두 마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쭉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호자가 되었거다.
2: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0: 하고 불러노니 찹찹산중 호랭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이 말 듣고 좋아라고 내려오네.

땅이 내렸다. 몸은 얼숭얼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두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0: 찾고 봄은 얼숭덜숭 꼬리는 산들
1: 봄 내려온다
0: 동해 가득은 앞다리 전부 같은 빛다리 해나 같은 발도로 온몸 바람에 새겨 산잎 조리 왕골에 얼굴 잘 앞에 독서 우행에게 머리소리 산천에 들덮고 남북한 퇴진한 자나가 막장을 내몸치고 차르륜 젖지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천이 내려온다.

어뚝서 윙윙 하는 소리 천천히 들다 마당이 뚝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었을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덜쑥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대낮 같은 발도로 온몸 사람들 생겨 잔잎 뿌리와 노래 봄이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조용구는 행운초로구나. 아이씨와

그때여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하피를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다 눈그리고 봉래방장은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 안 올던

흐리흐리 난 늘 신공랭인 몇 도 차 변청산 요평은 녹수이니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이누르진 양유성 들랑강은 달랑 오락강은 나강 주춤선 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우상높이도 양호고 자준한 개월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촌 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다 눈대고 부평의 무리둥실렁은 잠자고 자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 추파가 여기라
1: 제헐

우리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렴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존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만악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성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구

떨어져서 구불 칭칭함이었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만원 띠꽝이

말은 오통 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진광세 아웍아웍 요리 저리 나라를 제도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살이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어저러저를 정말 철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저 골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 나 병

덩그러 헤뚫어져 우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자 말 안

0: 이리한 참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과 얼쑥덜쑥하니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 뒤에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과 얼쑥덜쑥하니게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헐쑥헐쑥 보이는 얀뜻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적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 어느 소지산 전에 뜨겁고 땅이 두꺼워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그때요 별주호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도끼를 해원살제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도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도 역잡듯

0: 하게 되면 거혈내족 열담에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파 내 노를 잡은 토백주 살찐 다리 양회가 정용공 바두박 없이 노남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베어 활도 메고 니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달싹 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오. 말 같으면 너무 좋다. 성감목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리마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 병사가 쓰지 너를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너무 남여 두 번만 타고 얻으면

그때야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는 것이었다.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척바하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당당 그렇게 신었다 키 큰 사령 정장

하여튼 바라봐 화란 존성아.

박산 연명어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구 임실속속에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관속이 나와나왔다 실총 두번 이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가더니고 우엉설어져 말자 서황무용지 어느 변지 전터 청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저 말자 새털 범치 궁초가 그 맵소인지 달아쓰고 경천도 모두 협조 우리 사무소 선육 난신에 수집

서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기원이 없사에도 다리 없이 작시를 가르쳐라. 이리 앉아 본발을 찌개때우 곡성이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고난이 초확신 나니까 싶어 어서 가봐야

하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예측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아 그것이니 유헌 대접이다 착실이야오. 우선 또 이름을 서며 우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우치건장.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지켜보니 온 초동남에 가득 매던 구물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어디야 어디야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다음 도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57% 드라마 OST 주인공 김지현입니다.
2: 어, 뭐지?
1: 현.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지현 씨는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오나라로 시작해서 너무 반가움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아쉬운 거예요. 더 들려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오나라로 너무 모든 게 완만하고 여유롭게 흘러가서 듣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3: 전 사실 처음에는 그 소리 하시는 분들 특유의 어떤 쇳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서 너무 좀 정돈된 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식임새라 그러나요? 판소리에서 쓰는 그 식임새가 너무 한국적이고 구슬퍼서 김지현 씨 매력에 홀딱 빠졌는데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OST를 부르셨던
1: 분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랑과 이렇게 큰 무대를 서봤는데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설 무대도 없어지고 이제

0: 약간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저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살짝 소리도 조금 놓았었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1: 조선 판스타를 통해 이상하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씨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혹시 크리스티안은 만찢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만찢녀?
2: 좀 들어봤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2: 네네네.
3: 그 만찢녀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여성을 이제 줄여서 만찢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찢남이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4: 정말 만화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3: 그렇죠.
4: 코믹 만화일 수도 있고.
3: 예, 예, 예.
5: 명랑 만화, 명랑 만화.
3: 초면인데 너무 말을
4: 죄송합니다. 예.
3: 재밌게 하시네요.
4: 예, 사랑합니다.
3: 예, 너무 재밌게
4: 너무
3: 하십니다.
4: 너무 팬이에요.
1: 아, 이번에는 국악계의 만찢녀.
2: 국찢녀요?
6: 국악계 만찢녀.
2: 국악을 찍고
6: 나와주세요.
1: 국악계 만찢녀. 드디어 조선 판스타에 떴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2: 어? 어?
7: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
8: 캐릭터가 있으시네. 어우, 서머리스테이지 안정되지 않아?
7: 그렇지. 덜
8: 부끄럽다.
9: 안녕하세요.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10: 네!
9: 그렇다면 제 반터닝을 주목해주세요.
1: 예.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윤예원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소리나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컨셉도 너무 좋았었어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말듯한 그런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 아 다음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눌렀습니다.
3: 가야금 병창이라는 게 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윤예원 씨가 하신 무대는 가야금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야금 악기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말굽 소리가 따가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특색 있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서 별을 눌렀습니다.
4: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살짝 춤을 췄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예원 씨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5: 선글라스.
6: 예, 선글라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예. 깨졌나요?
7: 안 깨진 걸로 했겠지.
8: 자,
4: 이번 도전자는 저희를 90년대로 예, 추억 여행을 보내 줄 거라고 합니다.
9: 오!
10: 아하.
11: 야, 헤드 아이들 느낌인데?
12: 안녕하십니까. 조선 판스타의 새로운 신화를 쓸어온 이창준입니다.
11: 으쌰으쌰.

떠나보세. 승상은 곡, 승제는 노비, 판소미, 노주, 서우징어, 할바, 대대사.

0: 소리를 잘하네.
1: 소리 잘하네.
0: 소리 잘하네.
2: 별을 눌러주세요.
3: 뭐 아니 안 눌러 먹겠지.
0: 안 눌 수 없어.
2: 이창준 군은 13개의 살을 받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새로운 신화를 썼던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새로운 신화 쓰셨고요. 아니 근데 18살인데 이게 98년도 노래거든요. 01년생 아니죠? 02년생 뭐 이쯤 되시죠?
3: 아, 04년생.
5: 아, 이 노래 태어나기 전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으쌰 으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3: 원래는 잘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라 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 엄청 팬이신데.
6: 아, 신화 창조시구나.
3: 네네.
7: 거기 신화 중에 누구 팬인지 아세요?
8: 오 진짜?
9: 효자다 효자.
8: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가요처럼 이렇게 부르다가 뒤에 약간 아까 덤비 디덤 그걸 판소리로 했을 때 진짜 다 쓰러지셨거든요.
10: 어전의 입시야야 덤디디덤
11: 오늘 무대를 보면서 약간 아 이게

0: 한국의 여름이다. 한국인이라면 이제 용궁에 가서 여름을 만끽하는 어떤 기분도 느꼈고 시간 이동을 한 공간 이동을 한 기분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1: 이제 제가 알기론 소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2: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거의 한 6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3: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의 성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진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국악계의 반짝이는 미래를 보여준 이창준 군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4: 박승 같은데?
5: 네, 안녕하세요. 서도민요의 매력을 알리러 온 신재현입니다.
4: 이북 쪽에서 부르는 민요.
1: 스타트!

0: 나는 더 듣고 싶어서.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나를 눌러주세요. 신재현 씨는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소도미녀가 정확히 뭔가요?
2: 평안도 이제 황해도,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에서 불리는 이제 민요를 통칭해서 이제 서도민요라고 하는데요. 경기민요, 서도민요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이 있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경기민요는 뭐 닐리리야 닐리리야 하면서 약간 밝고 가볍게 좀

0: 단둘이 놓던 사랑. 네, 여기까지. 와.
1: 저는 오늘 제가 왜 서던 미녀가 제 마음속에 늘상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아, 신재현 씨가 본녀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 아니었나.
0: 감사합니다.
2: 젠양 덕분에 신선한 어떤 충격 그리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도 미녀의 참 매력을 알려준 신재현 씨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써내려갈 새로운 도전자 나와주세요.
3: 여기 왜 이제 눌러놓고 싶어요?
4: 꽉 차는데?
5: 어떤 이 토스가 막 느껴진다.
6: 저희는 월드 뮤직과 국악을 결합하고 창작하는 제나입니다.
7: 제나는 순우리말로 오로지 나 자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로지 우리만의 눈으로 새롭게 월드뮤직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을 지닌 팀입니다. 제나가 판을
8: 확 뒤집겠습니다.

0: 조선 탄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재난은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실은 저는 창하고 판소리 창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하게요. 근데 밴드로 봤을 때는 참 모든 멤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정말 음악적이더라고요. 편곡도 너무 좋고요.
3: 정확하게 봤어요.
2: 그 음악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요. 좋아질 무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별 드렸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진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뱃노래가 섞였는데, 행진이라는 노래가 매기는 소리 같고 그리고 뱃노래가 받는 소리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형식이 민요의 형식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국악기의 비중과 탱고 음악의 비중 그리고 보컬의 비중, 이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나라는 그 문제점에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 판스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별을 아깝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예, 그리고 더 좋은 무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조전자 모시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 소리꾼 김송입니다.
0: 아마 뭐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7: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편제에 제가 아역으로
8: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예
9: 오정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코자 인사드립니다. 송이 화이팅!
10: 안녕하세요, 김명걸입니다. 그때가 12살이었거든요. 그랬던 송이가 이제 조선 판스타에서 맹활약을 해서 꼭 1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참 못하면 교도할 거지. 우리 송이 화이팅!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성 씨는 9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네, 소리를 오랫동안 해서 중저음이 좋았고 고음도 좋았는데 가요 쪽으로 가서 가사 전달이 좀 안 됐어.
2: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1: 그랬어요.
2: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1: 어떻게 좋은 소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성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원섭섭 끝나서 너무너무 좋은 건 있는데 좀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도전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4: 오,
5: 뭐 곡을 가져나
6: 풍선이
7: 리듬 체조
5: 곡을 가져나 풍선인가? 리듬 체조 아니야? 뭐야 공인가?
8: 볼링 가려고.
5: 볼링 하시는 분들 아니야?
0: 락드림의 무대 판 스타트.

0: 예. 와, 브라보. 굿잡, 굿잡.
1: 원래 타고난 성음이 저건 아니었지?
2: 그렇죠.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3: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락드림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김주원 씨가 무대 끝나자마자 엄지척을 어떤 점에 매료가 됐나요?
0: 이 음악이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R&B틱하고요.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이 피처링하고 싶어요. 그걸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3: 네. 네.
4: 조선시대에 R&B 있었다면 이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약간 왕들이 한복을 입고 약간 그 R&B 그걸 다는 그 리듬을 타는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1: 아, 변성을 했잖아요, 변형을.
5: 네네.
1: 아,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네. 원래 성음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5: 네, 맞아요. 예, 예.
2: 아까 사설랑봉가라고 했던 게 사설나무가 그 왜 생긴 거잖아요.
5: 네.
2: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네. 이 소리를 갖다 굉장히 톤을 높게 하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의 성음처럼 들려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5: 평소에는 저희가 고려 가요, 뭐 판소리, 민요, 또 강강술래처럼 전래 놀이를 가지고 창작한 곡으로 활동을 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조선 판스타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저희는 섹시 쪽은 아닌데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3: 자, 이것이 바로 퓨전 국악이다를 보여준 락드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0: 예. Yeah. 와. 너무 어려워요. 와.
6: 안녕하세요. 민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점찍으러 온 민요 신동 신예진입니다. 예. Yeah.
7: 안녕하세요. 신예진입니다. 올스타 받아서 2라운드 꼭 올라가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3: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판 스타트!

0: 판정단 분들 별을 눌러주세요. 자,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 좋은데요. 저는 계속 물이 생각이 났어요. 물. 물이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요. 또 되게 부드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만 아니고요. 막 가요 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또 노래 가르쳐주거든요. 정말 제가 가르쳐주게 되면 정말 백예린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린이도 13살 때 제가 뭐 이제 했으니까요.
0: 저기 김주환 씨?
2: 네.
0: 죄송한데 생색은 그만 내시고 좀 심사를. 네. 네.
2: 아 근데 너무너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네. 훌륭한 제목이다?
2: 예, 최고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용기 씨?
3: 아 저도 마음은 눌렀는데요.
0: 예.
3: 그 3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넘어가는 반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러한 매력에서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 성장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하나 음정을 다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너무 그게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0: 예.
4: 그래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예.
5: 아, 완전 애기인데 그 노래를 하냐. 어?
6: 와,
5: 야, 이 포스가 좋아.
7: 띠띠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소희의 무대가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별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 눌러보겠어.
4: 오, 비장해.

하자는 그 말들 잠깐의 달콤한 뿐이라고. 그댄 왜 아무렇지 않냐고. 아. 나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소희 씨는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소희 씨 찢었어요. 소희 씨 찢었어요. 찢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정말 뭔가 아, 더해줘 더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2: 솔직히 저는 이제 그 G-Dragon의 Heartbreaker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려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정말 그 시원한 고음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몰입감에서는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소리로 힙합을 변형해서 부른다는 것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넓이를 느낄 수 있어서 깊이와 넓이 두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네. 아, 박은정 씨 앞으로도 계속 판정단으로 계셔야 되니까 누가 시작하기 전부터 흥!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3: 크루엘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크루엘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G-Dragon의 헛브레이커를 조선판 스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선곡인데 그 G-Dragon이 지금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대단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4: 뒤에 이제 그 약간 구음처럼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 발끝에서부터 여기 턱 쪽까지 막 소름이 막
5: 맞아요. 구음이라고 한 거는 입소리라고도 해가지고요. 이 악기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를
6: 아카펠라라고 생각하고
3: 한번 그러면 좀 약간 구현을 좀 예예.
5: 아까 전에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구음이라고.
3: 선생님 그러면 젖산으로 가면 꾹 이거는요?
6: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소리.
3: 그건 아니에요. 제발 좀.
6: 그거는 새소리고.
7: 네. 아 너무 웃겨.
0: 자 지금까지 안소희 씨였습니다.
8: 화이팅 화이팅.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6: 오, 뭐야?
9: 와 그 점프스.
10: 어클 때리는 느낌인데.
11: 우리 사이. 무슨 사이?
12: 궁금하시죠?
13: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 들어보시죠.
14: 네.
15: 네.
14: 네, 거꾸로 프로젝트가 선보일 곡은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라는 곡입니다.
16: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5: 파이팅!
12: 파이팅!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판 스타트.

즉 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약도 없다는 상사병이던 것이었다. 이때는 어떤 것이 답인고 하니 돌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방약이던 것이.

0: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1: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0: 너를 좋아하고
1: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아, 귀엽다.
1: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거꾸로 프로젝트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치타
3: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무대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좀 더 젊은 층에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2: 신영희 선생님은 좀 이렇게까지 퓨전 무대를 펼치면 부담스럽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을 눌러주셨어요.
4: 시대가 시대만큼 그러지 않아요. 저 구식 사람 아니에요. 신유성이에요. 예, 젊으신 분들 뮤지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극이에요.
2: 뮤지컬.

0: 그게 아니라 창극이다.
1: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예.
1: 잘 봤습니다.
0: 김주환 씨.
2: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분 좋았어요.
3: 아 뭐야
2: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보니까 되게 상큼하고 그래서 아 좋다, 조선 판스타랑 맞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거꾸로 프로젝트잖아요. 판소리를 다음 시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그 노력 때문에 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0: 근데 실제로는 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요? 어떤 사이에요?
4: 아, 제가 오빠야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8살 많은 누나예요.
0: 네. 아 그래요?
5: 어떡해 회초리 어떡해.
6: 남자분이 초등학생이세요?
0: 그렇게 뭐 동안이 같진 않은데 누나가 너무 동안이라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어요?
7: 매번 손해를 봅니다. 네.
0: 아주 신선하면서도
1: 신선해.
0: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무대 잘 봤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싹가능 조선 판스타 쉬운 팀과 함께한 첫 번째 판 예선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쉬운 팀의 무대를 보고 나니 아 우리 소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판스타의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K 소리로 싹가능 조선
8: 감사합니다.

0: 아.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1: 네.
0: 네. 주재판 룰을 모르시죠?
1: 네.
0: 어떤 거일 것 같아요?
2: 데스매치.
3: 콜라보.
0: 주재판은 2판, 4판 데스매치입니다.
3: 데스매치.
0: 도전자 두 팀이 한 개의 곡으로 함께 경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택 방법은 저희 첫 판 올스타 먼저 상대를 지목해서 같이 한 팀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올스타를 받을 시에는 두 팀 다 올라갑니다. 두 팀 다 올라갑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사. 첫 번째 판에서 도전자들이 국악을 크로스오버해서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최종적으로 30팀이 두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억 원 상금의 성큼 다가선 만큼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강화된 조선 판정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계의 대모 김영임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대중들의 눈과 귀로 깐깐한 심사를 해줄 박미선 씨.
2: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0: 허경환 씨.
3: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0: 두 번째 판은요. 2판, 4판, 1대1

0: 데스매치입니다. 두 팀이 얼마나 조화로운 무대를 펼치게 될지, 자신의 기량을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무대가 끝난 후에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5개의 별이 다 켜지면 올스타로 두 팀이 세 번째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0개에서 14개의 별을 받게 되면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으면 안타깝게도 두 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판 터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생존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살벌한 경쟁,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과연 어떤 도전자가 누구와 팀이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로맨틱 소리꾼 전태원.
1: 아, 이번 잘하시죠.
2: 아. 올스타였었잖아요.
3: 내가 긴장돼.
0: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4: 김희원.

0: 멋있다.
1: 하면 너무 긴장했나 봐. 셔츠도 잘 어울리네. 다 못 놓고 나왔네.
0: 뭘 하려고 이렇게.
2: 우리는 희원,
3: 태원,
2: 언니,
3: 원.
2: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제가 1라운드 때 의도치 않게 재롱을 부려가지고 누구라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누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2: 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태원 씨의 무대를 대기실에서 봤을 때 아,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소리꾼으로서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저를 콕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았죠. 올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 쟁취했습니다.
3: 전태원 씨와 김희원 씨가 만난 온리원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판 스타트.

0: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1: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0: 대표님.
1: 아, 유쾌한 무대를 선보인 Only One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자,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온리 원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축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스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둘 중에 한 분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2: 희원 씨 소리를 듣다 되게 놀랐던 게 이 소리가 성부를 나눠서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무대를 봤을 때 성부를 나눠서 판소리를 했다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무대에서 또 그걸 또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소리 전공자로서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지금 굉장히 갈피가 옵니다.
3: 네. 말씀하신 게 약간 그 들었을 때 이제 두 분이서 화음 소리도 그렇죠, 화음으로 그렇죠. 내가지고 하는 건데
2: 네, 아마 오늘 무대가 처음이지 않을까.
1: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3개의 별을 받은 온리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에 한 사람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4: 아,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나.
1: 전태원 도전. 왼쪽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희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떻게 해도 미안한데요.
6: 참 어렵다.
1: 선택해주세요. 전태원 별을 누르고요. 김희원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0: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에는 김윤 씨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2: 아유, 참 이게 태원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옷이 조금 덜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제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돈독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네네. 감사합니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사실 저희는 올스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0: 입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원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리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결과에 조금 실망스럽진 않아요?
2: 네,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네. 자, 지금까지 온리원 전태원 김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3: 사실 저희 진짜 15개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호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두 분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저를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 꼭 올스타 받아가지고 우승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원!
1: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이번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도전자는 과연 누굴지.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4: 별 14개 유태평양, 신예진, 정우영, 경로 이탈, 박성우.
5: 대박이다.
4: 경로 이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6: 네, 저희 경로 이탈은 퍼시픽 유신이랑 좋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올스타를 받아서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네, 저희 경로 이탈 팀은요. 소리꾼 유태평양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스타를.
7: 밴드는 아무래도 이제 솔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이런 오디션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밴드는 조금 피하고 웬만하면 솔리스트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우 씨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그냥 같이 팀 할래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돼, 내가 너네 팀이라고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1: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아유.
8: 와, 팀명 진짜 잘 지으셨다.
9: 헤어나올 수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
10: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팀명 지으실 때 태평양을 경로 이탈했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에 가신 건가요?
11: 맞습니다. 네. 야,
10: 센스가. 야. 공교롭게도 제가 하나씩을 빼먹은 분들이.
11: 네, 오늘...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1: 그렇죠. 유태평양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0: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게 아니면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8: 에?
10: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별 14개의 주인공들인 두 팀이 뭉쳤습니다.
13: 이게 지난번에 하나 때문에 올스타를 못 받으셨는데 이번엔 뭐 어떠세요? 올스타를 받으실 것 같아요?
11: 올스타라고 다들 하네요. 네.
14: 저는 이런 질문 짓궂지만 만약에 별 하나 혹은 두 개가 모자라서 올스타를 못 받게 되신다면 누가 무대에 남으실 것 같습니까?
15: 야, 너무한다 질문.
16: 아, 샤리나.
17: 죄송해요.

0: 이게 공식 질문이라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
1: 당연히 우리 평양님께서
2: 아,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3: 아니 아까 저희가 상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다르게 얘기하네요. 저희끼리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 이긴 사람이 쿨하게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1: 좀 두려워요. 뭔가 되게 저희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까 봐.
2: 아, 그럼 저희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3: 네. 네.
2: 기대를 다 내려놓고
3: 예, 부탁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네.
4: 대단한 실력을 가진 두 팀이 만났습니다. 경로 이탈과 유태평양이 만난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판 스타트.
5: 아니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6: 잘해요.
5: 그죠?
7: 네, 잘하지. 너무
5: 여유가 있어.
7: 너무 잘하지.
5: 여유가 있어요.
8: 저희는 아틀란티스 소녀를 준비했습니다. 아, 좀 포인트로 보실 만한 요소가 우리 민속악 중에 대풍류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 안에 이제 당악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거를 따다가 매쉬업을 시키고 좀 이렇게 후크송처럼 약간 만들어 놓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9: 저희는 또 기악곡에서 네. 훅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조금 신명나는 분위기를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8: 판소리처럼 부르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귀 딱 쫑긋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그럼 즐거운 무대 여러분들에게
8: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유다 삼각지대 화이팅!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올림픽보다 더 재밌네.
3: 짜임새가 좋네.
4: 야, 신나. 와우.
5: 좋네.
6: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버뮤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 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0: 가지고 우리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스마트팜 혁신밸리.
1: 장모님 이미 따시고 계세요?
2: 빨간 놈만 따다고?
1: 예.
0: 특별한 일꾼의 도움으로 농사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1: 시험 하세요. 날이 더워가지고 그 제가 또 얼음물 좀 챙겨놨으니까 또 드시면서.
0: 장인 장모의 예쁨을 받는 귀농 4년차 임대농 기득 씨.
1: 오늘 엄청 딴 거예요 지금. 네. 아 아버님 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어우 아버님 잘 따셨네 빨간 걸로.
0: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데요.
1: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3: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죠.
4: 도필지는 시점.
0: 임대 기간이 끝나 자립해야 하는 요즘이 임대농인 기득 씨에겐 가장 중요한 시점. 머리 아픈 시기라는데요.
5: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 하는 거야?
1: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아니, 오늘만큼은
5: 맨날...
1: 좀 아니 너 오늘 힘들었잖아.
5: 뭐야?
0: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가장의 무게.
5: 이걸 벌려면 토마토 몇 개를 따야 돼.
0: 치킨으로 덜어보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1: 아니야 그럼 맛있게 먹자. 어?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5: 아 됐어.
1: 뭐래? 한번 먹어봐.
5: 맛은 있네.
1: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일상. 매일 농장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1: 도망자라네. 와 이거 진짜 순간의 전쟁이다 진짜.

0: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하는 고군분투가 늘 행복하다는 기득씨. 기득씨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함께하시죠. 새벽 6시에 시작되는 하루. 힘찬 출발선에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1: 같이 먹지. 몸이 좋아, 토마토. 내가 만든 특제.
2: 나 토마토 치료, 치료. 너무 많이 먹었어.
1: 응?
2: 오빠 먹어요.
1: 두 개 맞고 온다.
0: 직접 키운 대추 방울토마토는 아침에 단골 메뉴.
1: 내가 만든 토마토 특제 우리 한번 먹을까?
3: 예은이도 토마토 먹을래요?
1: 토마토 먹을 수 있어? 맛있다 진짜.
0: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게 극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7개월 아들 재원이와
3: 한 입만 줘봐.
0: 결국 한 입만을 외치는 귀여운 아내 가희 씨.
1: 맛이 어때?
2: 맛있어.
1: 맛있어? 양껏 보이잖아. 재원이 조금 크면 아빠가 줄게.
0: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기득 씨의 가족입니다.
3: 오늘 뭐해?
1: 오늘 수학해. 수학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3: 많이 나올 거야.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네. 다들 힘들지 않을까.
1: 그래서 내가 얼은 거라고 음료수 같은 거 좀 잘 얼려놓고 충분하게 좀 드시라고.
3: 그래 그래.
1: 아, 잘 먹었다. 아빠 이제 축구 나갈게.
3: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토마토 많이 따고 오세요.
1: 아빠 뽀뽀 한번 해줘. 뭐 아빠 또 안 담글 거야? 조금만 해줄게.
0: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귀여운 아들과 다시 침대로 가 눕고 싶은 마음은 애써 눌러야 하는 법.
3: 아빠
1: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3: 아빠 당긴다고.
1: 안 돼,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지 마.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3: 아빠 화이팅.
1: 화이팅. 나 다녀올게.
3: 네. 아빠.
1: 아빠.
0: 배웅을 받을 때마다 가장의 무게를 느낀다는 기득 씨. 집에서 농장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급합니다.
1: 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학하는 날은. 왜냐하면 또 수학 하다가 또 시간이 모자라 또 다 못 끝내고 하면은 또 일정이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는 작업이 있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계획대로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수학하는 날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마무리 수학이 한창인 요즘 가장 걱정은 일손.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동을 다른 농부와 나눠서 농사짓는 기득씨. 총 2,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지만 할 일은 태산입니다. 농장에 오면 밤새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았는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1: 오늘 경제 한번 먼저 볼까? 뭐야? 알람이 떴지? 관수 실패? 왜 이러지? 뭐야? 뭐에 들어가다 말았어. 이거 뭐야?
0: 토마토 재배에 절대적인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1: 지금 밸브 다 열려 있는데? 열려 있고.
0: 관수를 제어하는 밸브며 관수통을 확인하는 기득 씨.
1: 뭐가 문제지?
0: 특히나 수확을 해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1: 이게 인물질 껴있네. 이거 저번에 청소했는데 이게 벌써 끼나? 와, 이거 필터가 막히니까 그 비료 양에게 물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0: 수확 때문에 바빠 잠시만 방심해도 이렇게 티를 내는 스마트팜. 다행인 건 시스템이 농장 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준다는 건데요. 때문에 출근과

0: 동시에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건 기득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1: 이번 3구역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리게이션 지금 관수가 되고 있다. 나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면 또

0: 평소엔 기덕 씨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수학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를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없는 수학. 최상의 토마토를 수확해야 한다는데요.
1: 보면 빨리 왔네.
2: 빨리 와야죠.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1: 야, 네가 그래도 야, 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제는 좀 잘 쉬었어?
2: 네, 오늘 잘 쉬었어요, 덕분에.
0: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함께 수료하고 농사를 준비하며 일을 도와주는 본원 씬. 바쁠 때 큰 도움을 주는데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고 오셨나요? 아,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좀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0: 일손 구하기 힘든 시골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건 기득 씨의 노하우.
1: 빨간 건 다 따시면 돼요. 네. 아, 저분 오셨어요? 아버님은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수확은 시장에 내보낼 거거든요.
3: 그러니까.
1: 빨갛게.
3: 빨간 거?
1: 네, 그다음 꼭지 이씨. 그 색깔이 한쪽 면에 안 드는 게 있어요.
3: 그걸 따러요?
1: 이거 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색깔이 뜰 겁니다.
0: 기득 씨 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손자도 봐주고 농사일도 도와주는 장모님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1: 장모님 이미 따실 수 있어요?
4: 빨간 데만 따라고?
1: 예.
4: 아이고, 겁나게도 많이 달렸네.
1: 네, 오늘 좀 날씨가 덥고 많이 좀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4: 열매가 많이 달렸어?
1: 네.
5: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4: 이게 뉴시오.
5: 덥죠? 서서히 하셔 더우니까. 아이고 그냥 각시 매개 살인이라고 그냥 있으시네.
4: 됐어. 엄마도나 열심히 따라오고.
5: 아이고 그래도 이야기라도 좀 해야 그냥 덜 힘들지.
0: 한여름 고온의 하우스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방울토마토를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젊은 기득 씨도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환경. 장인 장모님은 힘든 내색 없이 늘 묵묵하게 일을 해주신다는데요.
3: 처음에는 마음에도 안 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고 짠하고 그래요.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0: 작년 기득 씨 집 근처로 이사. 손자도 봐주고 일도 도와주시죠.
4: 이건 이제 선대 내갖고 보낸가?
1: 예. 자, 아버님은 좀 창업을 가까우셨는데 잠깐 좀 쉬었다 하세요. 예.
3: 그래.
1: 이제 쉬어야 또.
3: 맞아.
1: 예.
0: 장인 장모님 덕분에 수확철 일이 급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1: 어머니 많이 따셨어요?
3: 네.
1: 어우 많이 따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우 많이 따셨네요.
5: 이쪽으로 해야 될까?
1: 아 예, 제가 갖다 볼게요. 예. 야 많이 빨간 걸로 잘 따셨네요.
5: 양인데 많이 담구나.
1: 오늘 엄청 딴 거예요.
5: 지금.
1: 네.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5: 아 무거우니까.
1: 네. 어우 아버님 잘 따셨네. 빨간 걸로 해가지고.
0: 장인 장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 날엔 수확량도 어마어마한데요. 힘을 보태주신 걸로도 모자라 특급 간식을 준비해 오신 장모님.
1: 장모님 표 토마토 뿌야.
5: 이게 좋아.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1: 예.
5: 토마토가 네. 빨개지면 네. 의사 얼굴이 파래진대. 눈리설이도 좋고.
1: 예.
5: 나는 그래서 네. 다른 과일도 사과도 물론 좋아하고 그러는데 토마토를 뺏긴 거.
1: 아우 또 맛이 더 진해지고 맛있어졌네요.
0: 사위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난 후로 토마토 찬양을 하시죠.
1: 회사 쉬질 않으시고 이러세요. 제가 아니,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5: 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예. 사람들 같이
1: 아, 예.
5: 확률을 못 내니까
1: 아유.
5: 시간을 조금 더 해야지.
1: 제가 뭐
5: 아버님. 아니 자네가 근데 생각이 잘 해놓고 특히

0: 마, 그러지 마라.
1: 여분만 나와도
2: 일을 도와주실 때면 시급 이상의 충분한 용돈을 드린다는 기득 씨. 어색할 수 있는 장서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3: 아, 맛있네요.
2: 혹시나 더 무리하실까 한낮의 열기가 더해지기 전에 기득 씨 장인 장모님을 퇴근시킵니다.
3: 뭐 덥지 않으셨어요?
4: 덥지.
3: 네. 네. 갈수록 더 좋아져가지고.
4: 우리가 그 여름이.
3: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2: 사실 기득 씨가 방울토마토 농부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처가 식구와 아내 덕이었습니다. 성남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던 기득 씨. 힘들어하던 기득 씨에게 귀농을 권유한 건 아내 가희 씨였는데요. 주말 부부로 김제에서 농사를 지었던 기득 씨와 약학 박사로 동탄에서 신약 개발을 했던 가희 씨. 기득 씨가 농사에 실패했을 때도 뒷바라지하던 가희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육아휴직에 들어섰고 기득 씨는 진짜 가장이자 농부가 되었죠.
3: 광진아 왔어? 오늘 수확할 거 많지?
5: 수확할 거 많지.
3: 야, 이게 다 돈이다야 돈. 어. 선별을 몇 시에 하게?
5: 선별? 몇 시? 5시?
3: 아, 그러면 내가 한 2시 반 정도 할게. 아니, 3시 정도 할게. 그럼 3시 정도.
5: 많이 땄어? 많이 땄네.
3: 적당히 딴 것 같은데. 꼭 좀 안 떨어지면 이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5: 많이 땄네.
2: 마음이 맞아 함께 스마트팜을 임대한 광진 씨와는 경쟁하면서도 의지하는 사이.
5: 몇 명이서 따고 있어?
3: 아침에 장인 장모님 따시고 지금 두 명. 거의 끝났어.
5: 네 명?
3: 어, 거의 끝났어. 두 줄 남았어. 두 줄 남았어. 왜?
5: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3: 네.
5: 너무한 거 아니야?
2: 우와, 수확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3: 이게 알이 커서 그럴 거야.
5: 커졌어.
3: 어, 알이 커져서 아마 그럴 거야. 1번가 2번가 많이 나올 거야 아마.
2: 양은 물론 품질에서도 자신 있는 올해 농사.
3: 충분해 이 정도면?
2: 그간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토마토입니다. 작년엔 실수도 많았고 토마토 가격도 안 좋아 직격타를 입었었는데요. 슬럼프에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공부했는데 올해는 맛도 양도 다 잡았죠.
3: 무지하게 어떤.
2: 오늘 작업량은 대전에 있는 청과시장으로 갈 물량. 경매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문제는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었다는 것.
3: 야, 오늘 이게 무슨 날이 왜 이러냐 오늘?
5: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3: 나 진짜 정신없어 죽겠다, 진짜.
2: 토마토 꼭지를 따는 것을 귀찮아하는 MZ세대를 위해 꼭지 딴 대추 방울토마토를 상품화시켰지만 청과시장으로 가는 물량은 꼭지가 붙어 있어야 값을 잘 쳐줍니다. 수확부터 포장까지 좀 더 신경 써야 하죠.
3: 23 플러스 76 플러스 43 143.
5: 몇 개 나왔어요 이번에?
3: 143개.
5: 143개?
3: 진짜 시장 보내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이야.
5: 지난주보다 두 배 나온 것 같은데?
3: 두 배. 그치, 두 배. 70개 나왔으니까 두 배 더 되지.
2: 김제에서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가는 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는데요. 그날 오후.
6: 아, 형님 혹시 네. 저도 티켓 한 번만 실어주실 수 있나요?
3: 아, 제가 오늘 실을게요. 오늘 제가
6: 감사합니다.
3: 늦게 끝난 만큼.
6: 나의 용이요.
3: 네, 마무리하고 오늘 퇴근할게요.
6: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예.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0: 좀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부탁받을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 기득 씨가 하는 토마토 농사 외에도 상추,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농사짓는 임대농들. 농사지은 물품을 모두 한 차에 상차해서 대전 청과물 시장으로 보낸다는데요. 수확량이 많아 가장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그날의 상차 대원이 되는 게 이곳의 규칙. 장비와 수확물들이 기득 씨 소유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조심해서 일을 하곤 한다는데요.
0: 돈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2: 수고하세요.
0: 네, 잠시만요.
1: 하루 종일 앉아있을 새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귀농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지만 귀농에서 가장 좋은 점은 해질 땐 퇴근한다는 것. IT 기업에서 일할 땐 매일 특근에 야근에 집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기득 씨에겐 귀농의 최장점이죠.
0: 지원아, 아빠 왔어.
3: 아빠다!
0: 지원아, 아빠 보고 싶었어?
3: 아빠!
0: 아빠, 지원아, 일로 와. 아빠한테 와.
3: 아빠.
0: 아이고.
3: 아이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0: 아빠 보고 싶었어요?
3: 아빠 스마트 많이 탔어요?
0: 오늘 많이 탔어.
3: 응? 엄청 덥던데 어땠어요, 오늘?
0: 오늘 딱 번복이었지. 이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니까.
3: 맞아, 일하기 쉽지 않았겠다.
0: 땀은 너무 흘리고 있지. 나 이제 씻고 나올까?
3: 알았어. 저녁 먹어야지.
0: 오늘 반찬 뭐야?
3: 황태 북어국이랑 그다음에 도토리 오이무침이랑 엄마가 해주신 갈치조림.
0: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네.
3: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좀 건강식도 잘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씻고 나와요.
0: 알겠어. 나 먼저 씻고 나올게.
1: 남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학 박사 아내.
3: 안경 좀 벗어봐.
0: 아, 나 그렇게 많이 심해?
3: 근데 진짜 심해.
0: 오늘 선별하다가 수건에 쓸렸나?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나 이렇게 부딪힌 적은 없는데.
3: 근데 이거는
0: 연고발효 정도야?
3: 내가 보기에는 연고발효 정도야.
0: 아, 진짜? 좀 약간 살짝 따갑네.
3: 따갑지?
0: 좀
3: 약간 화상 입은 느낌이야. 그래서 나 아까 탔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 발라.
0: 어디서 그랬지?
3: 수건 문질렀어?
0: 수건 엄청 문질렀어.
3: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톡 두들려서.
0: 수건도 문지르고 이것도 막.
3: 하지 말고.
0: 문질러가지고. 땀이 막 비오듯이. 아프게 안 보이더라고.
3: 됐어.
0: 진짜로.
3: 됐어.
1: 음식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으로만 준비하는데요.
3: 땅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0: 이제 부동산도 좀 전화해서 좀 알아보고. 나도 이제 여기 나가는지 이제 정말 거의 한 1년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땅도 좀 알아보고.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3: 땅만 있을 수가 없어.
0: 땅만 사기에는 또 시설비나 또 시설을 올려야 되는데.
3: 여기서 평당 100만 원.
0: 평당 100만 원이면 1800번지 10억이거든.
3: 그러니까 10억이잖아.
0: 숫자들이 뭐
3: 10억이 누구?
0: 10억 있으면
3: 엄청난 돈이.
0: 쉽지 않아. 이 농업이라는 게 진짜 지원 사업 없으면은.
3: 맞아.
0: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1: 1년 후면 임대가 끝나는 상황이라 부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3: 됐습니다.
0: 엄마 밥 먹을 동안 좀
3: 놀아?
0: 놀고 있어? 밥 먹고 금방 안아줄게.
1: 쑥쑥 자라는 아들을 보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3: 오빠 우리 주말 보고 2년 했잖아. 그땐 진짜 이런 밥을 먹는 게 꿈이었어, 꿈.
1: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맞이하는 게 꿈이었던 부부. 귀농의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아내까지 김제에 내려왔지만 임대 기간은 끝나가고 땅은 부부에게 큰 숙제가 됐습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짓는 방울토마토 농사.
0: 금방 자라네. 와, 이 진짜 순과의 전쟁이다, 진짜.
1: 스마트팜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지 않냐는 오해를 많이 받지만 작업 현실은 비슷합니다.
0: 이게 엄청 작은데.
1: 모종을 심는 것부터 순을 자르는 것 등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한다는데요.
0: 어차피 이 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심을 한 자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순들이 자라잖아요. 이걸 한 번에 따주면 되는데 이게 따도 계속 나요, 이게.
1: 스마트팜이란 농작업의 자동화가 아니라 농업의 정밀화를 돕는 도구. 작물이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재배 환경을 찾는 것뿐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데 드는 노력은 일반 농업과 마찬가지라는데요.
0: 한두 개 자를 줄 알았더니 뭐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이게 수확을 엄청 잘했나 보다.
1: 그중에서도 겨순 제거는 꼭 필요한 일. 영양분이 겨순 줄기로 분산되면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못하고 줄기 성장만 하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겨순 제거를 수시로 해야 하죠.
0: 장난 아니다.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는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아, 정말 여기 수확하면서 정말 잘했다. 끝까지 하나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짤 때마다 아, 잘 땄네, 잘 땄네, 잘 땄네 하는 생각하면서 따고 있습니다.
1: 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기득 씨처럼 초보 농부들이 많습니다.
0: 댓글아, 안녕. 잘 지냈어?
2: 오랜만입니다.
1: 이곳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택균 씨.
2: 저도 이제 딸기 끝나고 다음 작기 준비하느라고 육묘하고 있었거든요.
0: 아, 육묘.
2: 내년에 딸기 되려고 키우는 것들. 딸기는 그냥 잘라갖고 하면은 그 다음에 딸기가 돼.
0: 그럼 그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2: 그렇죠. 자가복제예요. 바나나랑 똑같아요.
0: 괜찮네. 이 토마토 이런 거는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좀 이렇게 태화하고 좀 그대로 안 되는데. 괜찮네.
2: 그래서 계속 요거 하느라고 농장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나저나 이거 뭐예요?
0: 아니, 너 좀 먹으라고.
2: 안 그래도 딸기만 밥 먹이느라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0: 아, 그래, 맛있게 먹어.
2: 해야 되는데.
0: 괜찮아요.
1: 이곳에 있는 농부들의 관심사와 고민은 비슷합니다. 자립을 앞둔 고민이죠.
2: 그러면 형님은 토마토 1년 짝게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0: 일단 지금 많이 고민이야. 일단은 땅도 지금 솔직히 내가 좀 알아본 뭔지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2: 그렇죠.
0: 그래서 땅 좀 최근에 한번 좀 알아볼까. 지금 이제부터라도 좀 알아볼까 지금 서치를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2: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착을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있는 건 아닌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주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 친척분 한 분이 임대를 좀 크게 오랫동안 내주신다고 해가지고
0: 다행이다.
2: 그쪽으로 가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 지으려고요.
1: 후계농도 땅이 있는 것도 아닌 기득 씨. 정확한 방향을 정해놓은 택균 씨가 부럽기만 합니다.
0: 마무리 잘해서 우리 좋은 성과 얻어놓고 또 우리 농장만 가자.
2: 진짜 자가 농장. 그때부터 그날... 이제 본 게임 시작이죠.
0: 게임 시작. 야전에 가는 거야 이제.
2: 야전이에요. 여기 아직 풀려서 더 있고 싶은데.
0: 그러니까.
1: 군대로 치면 훈련소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음 같아선 쭉 잊고 싶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인데요.
4: 얼마 정도?
5: 한 1200평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양쪽 도로 빠져나가고 두 필지를 사면 네. 2300몇십평 나옵니다.
4: 이 땅은 괜찮은 땅이거든요. 제가 배운 바로는.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생각할 뭐 시간이?
5: 지금 13만 원에 내놨는데 네. 제가 어제 확인을 하니까 네. 12만 5천 원까지 아... 지금 급하니까 팔겠다고 해요. 이러면 네. 빨리 결정을 해야죠.
1: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땅 매매.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거기에 괜찮은 땅이 눈앞에 있으니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4: 뭔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땅이라도 좀 먼저 알아보고 또 이런 지원 사업들도 알아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조금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땅 매매가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기득 씨가 찾은 곳. 오랜 멘토의 농장이라는데요.
4: 안녕하세요, 대표님.
6: 안녕. 오랜만이야?
4: 예.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신 거예요?
1: 가희 씨가 기득 씨에게 스마트팜 농사를 권유한 후 기득 씨는 방울토마토계 1타 강사인 김태훈 농부의 선도농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4: 미스트는 좀 어떠세요?
6: 미스트는 초반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온도 올리려고 웬만하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 미스트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막 그 생산점 쪽이 완전히 좋거든? 네. 근데 사용하지 않은 곳은 약간 별로 안 좋아.
4: 저도 나중에 온실을 짓게 되면 정말 이렇게 봄철 우리나라 날씨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 장비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태훈 씨 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 기득 씨의 꿈.
4: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알다시피 한두 번 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땅도 슬슬 이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시설도 신중하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근데 너무 망설이지는 마.
4: 네, 알겠습니다.
6: 일단 계획서는 바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내년 3반기 6월까지라면 내년 3반기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든 받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올해 말까지는 일단 땅을 어떻게든 알아보고 네. 내년 초에 이제 그 패키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4: 네.
6: 그걸 받아놓는 게 바로 시작해야지.
4: 네.
6: 또 내년 6월 끝나면 또 막 중간
4: 시간이
6: 또
4: 시간이 뜨죠. 네.
6: 그 시간 없애는 게 중요한 거니까.
4: 참 고민이에요. 지금.
6: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4: 아 맞네.
6: 그러면은 결코 막 어려움 당하진 않거든.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4: 네.
6: 그럼 잘할 것 같아. 네.
4: 감사합니다.
1: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기득 씨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언. 기득 씨도 좀 더 전투 태세를 갖추려 합니다.
7: 같은 경우는
4: 네, 예.
7: 이게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자리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곳이 감기 네. 예, 짠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하수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덕이나 황산
4: 네.
7: 뭐 백구 정도
4: 네, 예.
7: 뭐 어떤 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1: 중요한 건 땅의 활용성. 스마트팜 건설이 가능해야죠.
7: 후지강산 쪽 해봐야 되는데 이쪽은 네. 좀 괜찮고요. 이 두 나온 필지가 이 검산동.
4: 가깝네요. 시내랑
7: 가깝죠.
4: 네.
7: 예, 이쪽에 땅이 나와 있는 게 이 두 필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 한 가운데도.
7: 예. 가격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좀 무난하지 않을까.
4: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7: 평당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원래 한 필지짜리는 가격이 좀 싸고요.
4: 네.
7: 원래 시세대로 나오고
4: 네.
7: 두 필지는 실제 없어요.
4: 그렇죠.
7: 많지 않습니다. 네. 한 돈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4: 네.
7: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나왔다고
4: 보시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반듯하고
7: 네.
4: 또
7: 좋죠.
4: 마을과 가까워서 통신 그 가설이나 이런
7: 가설이나 다 되죠.
4: 돼 있고
7: 네. 이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들어간 접근성도 좋습니다.
4: 네.
7: 시내하고도 가깝고요.
4: 한 2.5톤 차, 뭐 덤프트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7: 예예, 예, 그렇죠.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도로.
1: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스마트팜 건설을 위한 적합한 땅을 찾고 초보 귀농인을 위한 대출,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고 있는 기득 씨. 가장이자 농부로 자립하려는 기득 씨를 챙기는 건 역시 장모님뿐입니다.
8: 할머니, 할아버지, 재원이 왔어요.
9: 재원아,
10: 재원이 왔어요.
9: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0: 문어 왜 이렇게 커?
9: 와. 아 대박. 조금 열어봐.
0: 와, 완전
9: 열어보라, 완전 열어보라.
11: 파이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9: 꼭꼭. 너무 그냥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11: 일로와. 밥 먹을까요?
1: 사위 사랑이 듬뿍 담긴 문어. 기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위를 위해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는데요.
11: 데카.
0: 이거 엄청 시원하잖아.
9: 근데 어떻게 시원한지 모르겠어.
1: 건강한 재료를 구해 오전 내내 요리에 힘쓰시고도 행여 사위 입에 안 맞을까 걱정하는 장모님.
11: 엄마, 엄마들로 와요.
4: 잘 먹겠습니다.
11: 잘 먹겠습니다.
7: 어우, 많이 늘어.
9: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4: 칼라 좋네요, 정말.
11: 아, 진짜 맛있어.
9: 아빠. 엄청 더웠지, 굉장히.
4: 네, 아, 오늘.
9: 어제 다 더워가지고.
4: 네.
9: 그냥 땀으로 그냥.
4: 148스나.
9: 가격은 잘 나왔어.
4: 가격은 좀 기대만큼은 좀 못 나오긴 했는데
9: 요즘에 네. 수박 나고 참이 나고 네.
1: 기득 씨 부부 편히 먹으라 손주까지 봐주시는 장모님은 역시 없어선 안 될 든든한 지원군.
4: 대박. 이번 작기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좀 많이 수확하실 때 다른 데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풍성하게 좀 열매를 수확하지 않았나.
11: 맞아.
4: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장모님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 밥상을 선물 받은 기득 씨. 푸짐한 상차림을 다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11: 아빠가 하루 재원이를 오로지 봐보고 내가 토마토를 수확을 하는 게 어때?
4: 너 토마토 할 수 있겠어?
11: 왜? 왜 못해?
4: 장난 아니야.
11: 왜?
4: 내 봤을 때는 그래도 2년 경험은 있어야.
11: 2년?
4: 그 최소 1년은 경험이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11: 밖에 뭐 맞는 거 같은데.
4: 맞다고?
11: 어. 비닐 소리 들린 거 같은데. 문 밖에. 뭐 시켰어?
4: 사실 얘기해도 돼?
11: 봐봐. 뭐 왔잖아.
4: 아, 네.
11: 왔잖아.
1: 야심한 시각. 집으로 뭐가 배달 온 걸까요?
4: 너 나 사실
11: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4: 사실 6박스잖아.
11: 아니 지금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지 뭐 하는 거야?
4: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오늘만큼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11: 아니
4: 나도 오늘
11: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이래?
4: 지금 10시 24분.
11: 어?
4: 아직 11시도 안 됐어.
11: 아니 애만 재우면 이렇게 뭘 시켜놔.
4: 아 난 좀 오늘 같은 날 좀
11: 아니 왜 위로를 왜
4: 통닭 먹으면서 좀
11: 왜 위로를 왜 맨날 치킨으로 얻으려고 그래?
4: 대화 좀 하고
11: 이것도 얼마야? 요즘 진짜 치킨값도 올랐는데 지금 또 여기 또 순살로 지켰어? 국산이야? 어머나 세상에
4: 이제 오늘 좀 자기가 좀 이해 좀 그 상황만 잘 먹어.
11: 콜라도 추가한 거잖아 이거 지금
4: 사이즈 콜라잖아.
11: 사이즈 업했어 지금.
4: 이거 오늘 힘들었잖아.
11: 이게 뭐야?
4: 한번
11: 이거 이걸 벌려면 토마토는 몇 개를 따야 돼.
1: 아내 몰래 시킨 치킨 아무래도 건강식보단 치킨이 맛있죠.
4: 약간의 깜짝 파티 있어.
11: 왜 이게 깜짝 파티야?
4: 아니 갑자기 와서 맛있게 먹는 거지.
11: 이 말빨만 늘었어 사람이.
4: 아니 맛있게 먹자. 어? 한 먹어봐 한번. 먹어봐.
11: 맨날 먹어.
4: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11: 아 됐어.
4: 먹을래? 한번 먹어봐.
11: 맛은 있네.
3: 진짜 매주 이러는 거 진짜 좀 아니야.

0: 제조.
1: 맛은 있네.
2: 맛있어 진짜.
3: 맛있어 진짜?
1: 진짜 맛있어.
3: 맛집이네.
1: 맛은 있네.
4: 2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며 주문 음식에 길들여진 남편. 남편을 위해 매번 건강식을 요리하지만 아내 입에도 맛있는 건 치킨인가 본데요.
1: 아 진짜 이러지 마.
2: 알았어 안 그렇게.
1: 나 계속 다이어트 해준단 말이야.
2: 맛있으면.
1: 아 칼로리야? 말도 안 되지 마.
4: 이런 게 또 재미라면 재미죠. 다음 날. 어제의 야식 기운으로 힘을 낸 기득 씨. 오늘은 나 홀로 수확입니다. 인터넷 주문을 받은 꼭지 없는 토마토를 수확해 배송해야 한다는데요.
5: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아 꼭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차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수확 당일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한 토마토를 드시면 소비자님도 아시거든요. 이게 언제쯤 따서 보냈는지.
4: 방울토마토의 꼭지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옛말. 대추용 방울토마토의 경우 신선도와 꼭지의 달림은 관련이 없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되려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다죠.
5: 택배가 들어가서 양식을 받고 가끔씩 중간에 두 개가 툭 튀어나온 경우가 수량하게 잘했는데 두 개네요. 보니까 중간에 두 개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주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체크하게 잘했네요. 이런다니까요. 이래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4: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실수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택배 작업이 기득 씨에겐 아직까지 어렵기만 한데요. 꼭지 없는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면 수확 작업도 빨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지의 무게가 덜어져 더 많은 토마토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인기가 많다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인기 상품, 토마토즙입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토마토 주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공을 시작한 토마토즙. 알이 작은 토마토를 가공업체에 맡겨서 제작했는데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5: 이게 여간 이게 성가신 일이 아닌데 또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제 토마토를 이렇게 어렵사리 또 구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4: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양은 수확해서 시장 경매 보낼 때와는 달리 택배를 직접 보내야 합니다.
6: 3kg짜리
5: 네. 네.
4: 송장 붙이는 마무리 작업까지 직접 해야 하지만 시시각각 변동하는 경매가와 달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죠.
5: 그냥 무거운데?
4: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기득 씨에겐 작지만 소중한 판로입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안녕히 가세요. 네.
4: 기득 씨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이유. 바로 가족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한다는데요. 오늘 새 식구가 찾은 곳, 김제의 유명 관광지 벽골제입니다.
1: 여기가 벽골제야?
5: 내가 우리 처음 오지.
1: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처음 왔잖아.
5: 제가 잡기 마련이니까 좀 여유가 돼서 온 거야.
1: 그러니까 대박. 너무 진짜 자연적이네.
5: 그러니까.
1: 아 진짜 너무 좋다.
5: 너무 좋아.
4: 광활한 벽골제에서 즐기는 작은 여유.
5: 이 평야의 한가운데 이게 있을 줄은.
1: 이게 있다는 게 저기 소나무 봐봐. 나무가 진짜 이뻐.
5: 또 그늘도 적절하게 있어. 너무 좋은데?
0: 잠깐 엄마 아빠 보고 올게.
5: 지원아, 너 잠 자는 거 아빠 안 건드릴게. 응. 이게 너한테 최선인 거 같다. 응. 여보, 쌍용 여기 있다, 쌍용.
1: 와, 대박.
5: 와, 대박.
1: 와, 진짜 커.
5: 대박. 야, 진짜 멋있다.
1: 우와, 아 진짜.
5: 와, 너무 좋다.
1: 쌍용 맞네, 벽골제 쌍용. 어,
5: 재원이가 깼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러니까, 재원이가 다른.
0: 하지만 엄마 아빠의 데이트.
5: 네. 나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응.
1: 오빠가 그거 다섯 손가락 좀 펴줘.
5: 하나, 둘, 셋.
0: 한 번 더.
1: 약간 역광인데.
4: 사랑스러운 아들 재원이의 엄마 아빠로 사느라, 농부와 농부의 아내로 사느라 바빴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연인 시절로 돌아간 부부.
5: 한번 밀어봐.
1: 목룡이와 춘향이 되는
5: 여기서 지병서 보이게 한번 해봐.
1: 지병산이 보이게 해주라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5: 무서워?
1: 아니 진짜 무서워. 무서워.
5: 어 깼다.
0: 재원아.
5: 재원아. 재원아. 아빠. 엄마 아빠 혼자 놀았어? 응. 오고. 우와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일몰. 어, 일몰.
1: 와!
5: 와.
1: 여기 무슨 길이야?
5: 함께 영원하길.
1: 우리
5: 세, 우리 가족
1: 식구 영원히 함께 영원하길
5: 바랍니다.
1: 와.
5: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4: 일상 없는 생활에 파묻힌 남편을 위해 강단이 있는 선택을 하고 내조해 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최고로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멋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최고의 농부를 꿈꾸는 기득 씨.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붉게 익은 대추 방울토마토처럼 희망찬 내일이 올 거라 믿습니다.
1: 아빠한테
5: 왜 안 오는데?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반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나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녕 그냥 양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

되던 나의 주유가 이 못냥 걸 못한디만은 한담이 그래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두하는 귀신도 낯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도무히 화근이니 죽여 구하름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 안녕 오기오 사람은 은자라.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주로 내려와

사랑이 호뚱 나서나 한 번 보기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비동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원이라고 속은 속은 목에 딱딱딱딱이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다시 운명이다 달랜데를 잡았다고 이놈 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운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그릇 뛰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라 사공들이 황급하야

마음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진단이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떴는데 흰부채

마음 이모 아는 일하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아룡이 분을 리을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끄는 터울이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든지 모르고 보든지 바라보면 백호안이가 되든 마든 장공천절을 내려 비정해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삼수갑산 머루다리는 얼크러설크러졌는데 나는

0: 오늘 귀중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국회 정가빈 부의장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1: 희망의 나라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부 창작 오페라 뚜나바위 갈라 콘서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윤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뚜나바위, 이 뚜나바위가 과연 뭘까?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뚜나바위는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상 속의 그러한 바위가 아니라 현재 옥수동에 가면은 아주 한강이 아름답게 내다보이는 그리고 한 3m 정도의 지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앉으면은 너무 푹신하고 포근해서 마치 소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바위라고 하는데요. 작곡가 이범희 선생님

선생님은 어렸을 때 사실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마다 이 바위에 올라가서 찾아가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이야기를 친구처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이 창작 오페라가 그 뚜나 바위에서 다 작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향한 자기의 꿈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꿈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페라에는 세 명의 젊은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뭐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들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젊은이들은 1970년대에는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방의 마담인 은혜, 그리고 풋사랑이자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이, 약사인 청년 본. 이 세 젊은이들은 모든 그 굴레나 또 세상의 잣대나 이런 것들을 다 내다번지고 아주 순수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힘, 그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죠.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또 엄마 없이 자란 청년은 모든 아픔을 다 치유를 받고 자신감을 얻어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성공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곡가 이범식 선생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무한한 모든 위로와 사랑을 다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창작 오페라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멜로디에 감동을 받으실 텐데요. 오늘 마음 편히 가슴을 열고 이 작품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로맨틱한 아름다운 서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때 본의 어머니가 운명했다는 전보가 도착한다.
1: 안 돼. 내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어머니. 황량한 벌판 구부러진 언덕길 따라 나에게로 다가오시던 님이시여.

낳아주신 어머니, 어머니 사랑밖에 이 세상 어디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지만 6.25 전쟁 터지자 5살 아들 구하려고 키 큰 외할아버지 보내주신 어머니, 생이별 후 얼마 만인가 어머니의 뜨거운 보험, 물씬 풍겨오는 어머니의 전냄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 전쟁은 끝났지만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 기구한 이 운명, 애처로이 홀로 남겨둔 자식 생각에 비토하며 가슴병 앓는다는 어머니 소식, 꿈에도 잊지 못할 어머니 찾아 헤매던 어느 날,

신 나의 어머니, 망우리 어딘가에 잠들어 계신 어머니, 산을 돌아도 계곡을 헤쳐보아도 찾을 수 없는 나의 어머니, 나의 가슴속 황량한 언덕길로 숨가쁘게 달려오시던 님이시여, 당신은 정녕 나의 어머니이신가요? 이 세상에 나를 홀로 두고 가신 나의 어머니,

집안의 반대로 문전박대를 당하자 본은 순위를 뿌리치고 떠난다. 떠나가는 본의 뒷모습을 순위가 하염없이 바라본다.

0: 1970년대 초 영월은 대한민국 유일의 1차 산업 중심지였다. 따라서 전국의 젊은 남녀들은 꿈을 안고 골드러시를 이루며 강원도 영월 땅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1: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2: 운명이라오.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나요?
1: 저 역시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0: 당신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꿈꾸는 뚜나바이로 함께 가요.
1: 네, 고마워요. 약속해요.

0: 혹시 날 사랑할 수 있나요?
1: 그럼요. 당신은 방황하던 날 구해준 천상의 여왕이라고.
0: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하루라도 좋게요.
1: 은혜씨, 용기를 내세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3년 후 이곳 도나바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요.

전쟁은 아까운 청춘들을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흩어지게 하고 그 위에 슬픔을 남긴다. 은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본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다. 과연 본과 은혜는 약속대로 다시 만나게 될까? 어느새 3년이 흐르고 여기는 약속 장소였던 뚜나바위다.

전에도 당신은 기적적으로 새벽에 영월역에 나왔죠. 가슴 벅찬 사랑의 도피를 위해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치우고 용감히 나에게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에 겨워 우리는 기차를 타고 멀리 멀리 떠나갔죠. 산을 돌아 강을 건너 들판을 가로질러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0: 공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 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웅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됐다.
1: 아, 환자 잡고.
2: 아, 이거 잡은데.

0: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1: 그동안 신민께서
0: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nk you.

0: 팔아. 난 팔아 이기려면. 아 그럼 못 이긴다.
1: 아 그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 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 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주니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한산지어.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모실 적에 못다 살고 못다 죽은 영천들아 옷이 있거든 이 자리에 오실 적

발전을 하옵시고 개개성성 무수되길 안가 태평을 하옵시고

0: 죽거나 몽다리 귀신을 면했어.
1: 아,
0: 호반에 아, 귀신의 호반에 잔치야. 요즘은 같은 명화 부부간에 대해 부부가 일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1: 모시자.
0: 결혼하고 오늘은 축하를 하는 날.

팬분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국민남도 국악원에 아이고 답답해라 어제 보다가 3분의 1이 좀 들어오신 것 같네 우리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니 좋기는 좋지만은

0: 소리나 크네요.
1: 아시아 보시다
0: 오늘 오셨다가 가정에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청주 조금도 막아주세요. 소년 조금도 막아주세요. 종각 몽다리야 전혀 사기야. 귀신 중에도 몽다리 귀신이 제일 무섭고요. 자 죽었나 사기 귀신이 무섭다는데 옛날에 저기는 총각이 죽으면 죽은 처녀 구한다고 죽맹인들 모아가지고 네 집에 죽은 딸이 있나 네 집에 죽은 아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오늘 혼사를 해가지고 구슬 일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우리 딸이 만약에 떠났다 해도 남사시르바 못 내놓습니다. 가슴 답답해서 못 내놓습니다. 처녀도 많이 죽고 총각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리 모두 다 안 내놓고 안 하다 보니 한 20년이 넘었는가 봬요. 혼사꽃 한 지가 어떤 사람으로 보살 제사들이 점사를 해가지고 천상선녀하고 결혼식을 지킨다네요. 천상선녀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 아닌겨 이래 오셨다가 이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원 받아가서 공덕 받아가세 가정에 안락하고 자손에는 상생하고 만대 유진 백대 천성 만사가 여여되고 백사대기라야 소망 성지대로 준비하시고 은야떠여지다 무병장수를 하였어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엄마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차례 걸음으로 가시였어 자손들 도와주고 받들고 엎드려 주시고 오늘따 주운 망령들 사실은 인자가 있고 나이가 있고 진짜로 죽은 사람 같으면은 이래 구슬하면 눈물이 나고 이래 구슬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옛날 하던 방식대로 이래 조금씩이라도 다 하다 보니 이래 짧은 시간에 이래 구슬을 매끄리를 이래 하는데 아시는 분들, 이 전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은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결혼식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가시는 길에 명을 타고 오시는 길에 복을 타시고 가정에는 다시는 우한 재앙 없고 오늘따 무병장 사시고 명복을 타시고 가시고 악담살 부담살 관제 구천살 재벌의 손재살 재은살 진살 악살망 신살 금살 하살 막아주고 여보소 와. 박수도 장단도 잘 맞춰요. 악살, 악살, 악살, 악살. 아, 나무에는 목신살, 돌게, 섭신살이야. 모든 다 10살, 월살, 1살, 10살 막아주고 1년 12달은 과연 13달은 360일 주나 동철이 다 들어갈지라도 하나씩 같이
2: 박수 잘 친대.
0: 박수도 딱딱 장난 맞춰가지고 내가 신명

0: 모두 변하냐 다 없었어. 엄마 손바닥 아파요. 근데 아직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요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죽어서 일단은 저승에 가시면은 애옥 지옥을 면해서 극락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애옥 지옥을 면하는데 또 면에 가려면 또 지옥 풀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극락세계 시황세계 모범 연한대로 이렇게 모시는데 또 이렇게 가자.

대왕님 좀 봐주시고

구암하카메조걸면에스야 왕성극나가옵소서 마하바냐바라밀다심여 관자제보살행심바냐바라밀다시조견 옹개고도일최오역사리자색보리공공부리세색적 공적시세수산행신여부여시사리자 시제법공사불색불면불구부정부적물감시고공중무생모 산내심모아니외세신의무색성양미쩍보 삼명삼보리고지반야바라밀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등등조 은응지일체고지 실부려원설반야바라밀 다조적설조알라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방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방아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으쓱 아제

저게는 무슨 게 싫었던 거 은기 높게 싫었더라. 그 은기를 벌써 보니 우리나라 염주실로.

0: 하시는 게 재수 많이 보고 하십시오.
1: 예.

우리 신랑 신부 짝도 맺어줬는데 조상님 전에 어찌 하직없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직이나 한번 청해봅시다.

때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전에 어찌 그냥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님은 품에 다으시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 가고 극락 가실 적어 전궁 없이 위아리 전궁이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탄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명의 고향 바다. 영양분 가득한 바닷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바다의 짜디짠 액체는 식물과 동물의 피로 변해 모든 생명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넘어 식물의 피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여정. 바다에서 함께합니다.

0: 비 내리는 가을 안국동 한옥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식물학자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1: 고정관념 없이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들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하고 지식이 쌓이면 그런 지식이 관찰을 뛰어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잎은 초록색이다, 인맥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찰하는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윤선도의 정원과 식물, 그리고 보길 초등학교의 어린이들까지 하나같이 참 각별한 만남이었는데요. 저는 바다에서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0: 새벽이 밝은 보길도 예송리 선착장. 어부의 아침은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식물학자도 바닷속 식물을 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1: 아침 6시인데요. 보길도의 아침은 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분들은 주로 다시마와 전복을 양식한다고 하시는데요. 선장님을 따라서 바닷속 생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때마침 다시마 양식장으로 막 떠나는 배가 있어 얻어탔는데요. 예송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다 가운데서 더 큰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보길도 주민들의 텃밭이라 할 다시마 양식장을 향하는 배. 식물학자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는데요. 보길도에서 전복을 키우는 김대숙 선장님은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어부죠. 생명의 바다.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기고 난 뒤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와 바다가 생성됐다고 하죠. 지구 최초의 생명체도 바다에서 탄생했는데요. 이제 다시마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1: 여기가 다 다시마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꼭 바다 위에 큰 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선장님이 크레인으로 바닷속에서 기른 다시마를 끌어올리는데요. 후자를 줄에 감아서 키운 양식 다시마죠. 다시마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줄줄이 올라오는 다시마가 무슨 외계 생명체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0: 엄청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1: 와, 신기해. 와, 너무 예쁘다. 와.
0: 가까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1: 바다에서 막 건진 다시마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마는 갈조류인데요. 우리가 뭐 김이나 파래나 우리에게 친근한 여러 가지 해조류가 있죠. 근데 김은 홍조류고 파래는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식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과 가장 가까운 식물은 파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홍조류인 김, 다시마인 갈조류는 사실 개통관계가 좀 많이 멉니다. 5m 넘게 자란다는 다시마를 생각해보면 그에 비해서 뿌리가 아주 작다고 느껴질 건데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아래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물속에 사는 이런 해조류들은 뿌리가 아주 작은 편인데요. 사실 온몸으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냥 이렇게 지탱을 하는 역할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사는 식물들의 경우는 공기 중으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태초에 이런 초기 물속 식물들이 뿌리가 크지 않았구나,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식물학자는 다시마를 보며 바닷속에서 출발한 태초의 식물을 떠올렸는데요.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가 다시마에 투영되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 배를 탔더니 배가 출출합니다.
1: 저 먹어봐도 돼요?
2: 네. 잘라서.
1: 이렇게 자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찐득하네요.
2: 이게 진액이 나와요. 전복 먹이 줄 때 좀 안 좋아요.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여름에는 줘야 진액이 안 나오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름에는.
1: 바다에서 막 건져서 우리가 밭에서 금방 딴 채소처럼 엄청 싱싱한데 간이 돼 있는 채소 같습니다. 그냥 조금씩 심으면 더 커진다는 이런 얘기, 바깥에 있는 육지 식물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맛있는데요.
2: 그래요? 네. 많이 드십시오.
1: 좀 맛있어요.
0: 이 탐스러운 다시마는 보길도 주민의 주 수입원인 양식 전복의 먹이로 쓰이는데요. 오래된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다시마가 아침 햇살을 반짝입니다. 이제 전복에게 밥 주러 가볼까요? 이게 양식 전복이 사는 전복 아파트라고 합니다. 유명한 완도 전복의 상당수가 여기 보길도 앞바다에서 난다고 하죠. 선장님의 양식장인데요. 배를 정박하고 먹이 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 전복은 어디 있는 거지?
0: 선장님이 또 크레인을 작동하는데요.
1: 우와, 전복이다.
2: 이게 전복칩이,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입시간 전복. 육상에서 1년, 바다에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워요. 전복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 한 칸에 한 1,500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0: 껍질이 달린 전복은 등뼈가 없는 연체동물이죠. 배가 발의 역할을 하는 복종류인데요. 연체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 놈들 생각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선장님이 전복집에 다시마를 투하합니다. 전복들의 풍성한 아침 식탁이 펼쳐졌는데요. 생명이 탄생한 바다, 그 속에서 자란 다시마, 그 다시마를 먹는 전복, 그리고 전복은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불현듯 진화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누군가 진화는 더 맛있어지는 과정이라고도 했는데요. 선장님이 식물학자를 위해 즉석에서 전복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 왜요?
1: 너무 귀엽게 생겼어. 빨 도망가.
2: 도망가면 안 되죠. 키운 건데.
1: 네? 아, 이제, 이렇게요?
2: 네.
1: 너무 큰데 잘라주시면 안 돼요?
2: 잘라요?
1: 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미안한데 맛있다.
2: 바다에서 직접 먹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0: 갓 잡은 전복의 맛은 다시마를 농축한 듯 신선하고 짭조름했는데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맛은 뜻밖의 식물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복의 맛과 식물의 맛의 공통점, 그건 생물의 혈액, 바로 피에 있었죠.
1: 바다에서 갓 잡은 전복의 맛은 제가 마트에서 사서 먹었던 전복의 맛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 전복을 반 잘라서 그 단면을 봤을 때 뭔가 투명하고도 흰 실핏줄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도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복의 맛은 아, 이건 피의 맛과 비슷하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복의 피, 우리도 피가 있고 식물도 피가 있을까? 그러면 식물의 피 맛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이미 식물의 피 맛을 알고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근의 맛도 있고 또 쌉쌀한 이런 채소들의 맛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피는 빨간색이죠. 전복의 피는 투명한 색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식물의 피는 무슨 색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진한 자주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까지도 식물의 피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것은 이 식물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계열에 있는 식물들은 안토시아닌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처럼 주황색 같은 경우는 카로틴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노란색은 크산토필, 그리고 초록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엽록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물의 피해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식물의 피해색은 아마도 초록색이겠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0: 형형색색 다양한 식물의 피색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녹색인데요. 이 녹색의 근원은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는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지만 엽록소가 들어있는 엽록체는 커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엽록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0: 엽록체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데요. 엽록체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게 되는 거죠.
1: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개장풀의 줄기를 잘랐습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이 커다란 덩어리들은 식물 세포인데요. 그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또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0: 현미경으로 본 엽록체의 모습 너무 신기한데요. 그런데 식물의 초록피와 사람의 붉은피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즉석에서 손가락을 따고 혈액 표본을 만들어 관찰해 봅니다. 우리 피 속의 어떤 분자가 식물 속 엽록소 분자와 닮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같다면 식물과 우린 어떤 관계일까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뭔가 동글동글한 게 보입니다.
1: 우리 피는 빨간색인데요. 네, 우리 피 속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적혈구입니다. 우리 피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적혈구가 우리의 붉은 피를 나타내는 원인인데요. 적혈구 세포 안에는 2억 개가 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각각 동그라미들이 적혈구입니다. 현미경으로는 빛이 강해서 그렇게 빨갛게 보이지 않지만 이 적혈구 하나하나 안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봤던 엽록소는 초록색이었는데요. 우리의 이 폐 속에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과 엽록소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엉뚱한 얘기일까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분자는 포르피린 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식물의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와 우리 피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포르피린환이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엽록소엔 마그네슘이 있어 초록색으로 보이고 헤모글로빈엔 철이 있어 빨간색으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1: 식물과 동물은 정말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슷한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분자를 만드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들이 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이론이지만 사실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공통조상을 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약자인데요.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 전 등장한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을 말합니다.
1: 이 루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무생물만 가득했겠죠. 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만 가득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생물은 아마 박테리아 종류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물이 루카입니다. 근데 이 루카 하나의 공통조상이었다. 여러 개의 공통조상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생물이 모두 다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형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유전 물질인 DNA, RNA인데요. 모든 생물이 DNA, RNA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1: 사실 물론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나는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루카라고 하는 공통조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물, 곰팡이, 식물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0: 주로 녹색 피를 가진 식물. 그런데 사람처럼 붉은 헤모글로빈을 지닌 식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1: 그런데 식물에서도 헤모글로빈이 발견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비트에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옛날에 저는 비트를 자르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 액체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헤모글로빈이 있다니까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피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면서 우리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다시마, 전복,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 그리고 더 깊이 가면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 그 공통조상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들의 진화를 바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압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0: 식물학자의 바닷길 답사가 계속되는데요. 한반도의 풍요로운 자연은 남쪽에서 바다로 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산책했다는 보길도의 바위 벼랑길이 장관인데요. 해식동굴 옆으로 멀리 다른 섬도 보이죠?
1: 저 멀리 아주 흐린 섬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추자도라고 합니다. 추자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주도인데요. 여기 아주 넓게 생명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0: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바다는 생명의 고향인데요. 양식장 옆에 둥둥 떠있는 모자반을 보며 식물학자는 광합성을 하던 바닷속 원시 생명체 남세균을 떠올립니다. 약 37억 년 전 출현한 남세균은 지구상의 생명체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란 화석으로 남아있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있었기에 지금의 식물들이 존재하겠죠. 물속에 살던 식물 조상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아주 작았을 겁니다. 녹조 식물, 이끼, 고사리 순으로 점점 커졌죠.
1: 저렇게 섬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위 위에 있는 이끼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초록색 양탄자가 덮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육지로 나와서 처음에 아주 작았다가 아주 커져서 저렇게 덮고 있지만 최초에 아주 작았던 모습을 계속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0: 식물학자는 다시 처음에 탔던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보길도 앞에 작은 섬, 예작도로 가라는 거죠. 예작도는 10여 가구가 사는 아주 작고 예쁜 섬인데요. 보길도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거세면 파도가 세, 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 늦여름 날씨가 변덕스러워 선장님이 서둘러 배를 모는데요. 저 앞에 예작도 선착장이 보입니다.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왔죠. 예작도엔 정기 배편이 없어 개인적으로 배를 빌려야만 올 수 있는데요.
1: 감사해요. 네.
0: 선장님의 도움으로 예작도에 도착한 식물학자. 그런데 무슨 볼일이 있어 평소 오기 힘든 이 섬을 굳이 방문한 걸까요? 예작도는 1830년경 김해 김씨가 처음 들어와 사람이 살게 됐다는데요. 그 뒤로 여러 성씨가 들어와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됐죠. 선착장 바로 뒤 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작은 언덕의 숲속에 식물학자가 찾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예작도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3: 인사하고
1: 보길도에 안 오시고 여기 오셨던 건 여기 태어나셔서 그러신
3: 네,
1: 거예요?
3: 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내려온 지 한 12년 정도요. 네, 길이 좀 좁죠.
1: 여기서 많이 높이 있나요?
3: 네?
1: 많이 높이 올라가서 있나요?
3: 아니요, 바로 위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여기 한 50m 정도?
0: 인적이 드문 숲은 작지만 밀림처럼 풀이 무성한데요.
1: 이거예요?
3: 네.
0: 죽어서 기둥만 남은 회색빛 고모. 한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예작도 감탕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탕나무였는데요. 주민들이 바다와 섬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나무는 10여 년 전 태풍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고 하죠.
3: 10년 정도까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1: 올라가서 좀 더

0: 그 관리 잘못으로.
1: 조심하세요. 이게 감탕나무인 거죠?
0: 네네.
1: 여기가 지금 하늘이 뚫려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다 덮었을 것 같은데요.
0: 이쪽이 아니 우산 모양으로 안 보이죠. 그늘에 시원했죠. 이게 저희 마을에 당제를 모신 곳이에요. 저 위에는 또 소나무가 할아버지 당이라고 약간 둘레가 한 5m. 여기는 약간 300년 됐는데 이제 작은 할머니 나무 그래가지고
1: 할머니 나무?
0: 네. 네.
1: 그러면은 왜 감탕나무가 할머니고 저기 곰소리 할아버지예요?
0: 아무래도 이제 위에다 보니까 소나무는 또 수령이 오래됐고요.
1: 아, 더 오래됐고.
0: 네. 근데 거기도 또 소나무 재생 그 병이 와가지고 그것도 고사하고 이것도 같이 또 고사한 거죠.
2: 나무는 죽어서도 쉽게 부패하지 않고 위험있게 형체를 지키는데요. 주민들이 부부로 모시던 나무가 함께 죽어 숲은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감탕나무를 뒤로하고 할아버지 곰소를 찾아가 봅니다.
1: 와,
0: 나무가 다 고사되어서 썩어가지고 그래요.
1: 엄청난데요.
2: 감탕나무와 부부로 짝을 이루던 곰솔. 이젠 고사한 해송입니다.
1: 아, 예전에 진짜 컸겠어요.
0: 엄청 컸죠. 둘레가 한 5m 정도. 세 사람이 안으로 묻은 동네거든요.
1: 여기가 그럼 많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0: 네, 나무들이 껍질들만 속에서 내려간다.
2: 나무는 죽었지만 주변엔 아직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낸 흔적이 보이는데요.
1: 대부분 동물들이 식물들을 뜯어먹는데 식물을 위해서 동물을 바쳤다는 게 좀 새롭게 느꼈어요.
0: 고사 지내면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하다라고.
1: 네.
2: 오래 사는 나무는 죽음조차 천천히 맞는 것 같죠. 이 거대한 나무가 흙으로 분해되려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할까요? 예작도에서 만난 신성한 나무들. 식물학자는 나무들의 조상이라 할 중요한 식물도 하나 만납니다.
1: 고사리다.
0: 네.
1: 이거 끊어서 드세요.
0: 네.
1: 고사리를 우리가 흔히 양치식물 종류들을 전부 다 고사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고사리라고 하는 딱 한 종이 있는 거죠.
0: 이거
1: 봄에 이렇게 지금 고사리 손 있는데 지금은 안 먹죠.
0: 네, 지금은 안 먹고요.
1: 네, 아주 조그맣을 때 그걸 먹는 거고.
0: 네.
1: 사실 우리가 태초의 생물들이 물속에 있다가 점점 나와서 이끼류, 선태 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식물들부터 해서 올라와서 양치 식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 광합성 생물은 바다에서 출발해 육지로 올라왔죠. 잘 적응한 초기 육상 식물은 이끼류였을 텐데요. 이어서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이 출현하고 소나무 같은 겉씨 식물, 꽃이 피는 속씨 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 고사리는 우리가 주변에 보는 꽃 피는 식물들하고 다르게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을 하지만 얘가 바로 최초의 나무였던 식물입니다. 얘가 점점 발달하여서 아주 낮게 양탄자처럼 깔리는 그런 선태 식물만 있던 곳에서 아주 키 큰 최초의 식물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고사리 종류였죠.
2: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가 최초의 나무였다고 하네요. 땅을 기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 식물, 거대한 나무의 출발이 우리가 잘 먹는 고사리였던 겁니다. 고사리로 뒤덮인 땅이 작은 정글 같은데요. 공룡도 나오기 전 아주 오랜 옛날, 최초의 나무가 육지에 자라기 시작한 풍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식물학자는 완도 수목원에서 봤던 식물 화석들을 떠올리는데요.

0: 남도 식물의 보고 완도 수목원에는 산림 박물관이 있는데요. 각종 식물 화석이 전시돼 있다고 해서 식물학자가 찾아가 봤었죠. 박물관의 화석 중에 단연 식물학자의 눈길을 끈 건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이었는데요. 넓적한 판에 박혀있는 고대의 양치 식물, 쿡소니아의 화석 모형입니다. 고사리와 비슷한 쿡소니아는 약 4억 2천만 년 전 출현한 원시 육상 식물입니다.
1: 이 쿡소니아 화석이 있는데요. 최초의 식물이 원래 물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점점 육지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주 낮게 깔려있던 그런 이끼 같은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쿡소니아가 정말 거대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이 최초로 관다발을 만들었고 관다발이라고 한다면 줄기 속에 이렇게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획기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선태식물도 그렇지만 초기 식물들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쿡소니아도 관다발은 있지만 뿌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기 화석에도 보이지만 끝에 포자가 동그랗게 달려있는 것은 보이네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되게 매력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0: 화석들은 식물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녹조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육상 식물이 됩니다. 이끼류가 등장하고 이어서 쿡소니아 같은 양치 식물이 나타난 거죠.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 식물에서 나무 같은 거대한 식물이 출현하게 된 건데요.
1: 여기 양치 식물 표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까 본 쿡소니아처럼 가까운 식물들이에요. 초기 식물들인 거죠. 여기 이렇게 잎들이 생생히 남아있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런 거시 식물들이 있는데 솔방울도 있고 뭐 나구송도 있고 이런 거시 식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무, 잣나무 이런 종류들이 속해 있죠.
0: 거시 식물은 솔방울로 번식하는 식물인데요.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속시 식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끼에서 양치 식물, 그리고 거시 식물, 또 속시 식물에 이르는 수억 년의 여정에서 수많은 나무와 풀과 꽃이 탄생한 겁니다. 완도 수목원에서 본 화석의 모습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식물의 드라마틱한 모험이 담겨 있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작도를 떠나기 전 바닷속에 있는 식물의 모습도 만나게 되죠. 육지에 오르기 전 물속에 살던 식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요.
1: 배를 대려고 잠깐 왔는데 저기 까만 게 막 달려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다시마네요. 이게 자연적으로도 포자가 떠다니다가 붙어가지고 자란다고 선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위로 자라는 육지 식물들과 비교해서 밑으로 달려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0: 태초에 물속에서 살던 식물은 온몸으로 바다의 풍성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건조한 육지는 식물이 살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물속과 달리 뿌리를 통해서만 흙 속의 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식물이 굳이 육지에 상륙한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작도 건너 보길도 예송리의 상록수림은 그런 식물의 모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송리 몽돌 해변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숲입니다. 약 300년 전 마을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한 거죠. 섬에는 남도를 대표하는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0: 영양가 풍부한 바다를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올라온 식물의 모험을 살펴볼까요? 몽돌 해변의 파도소리가 들리는 해안가 바로 옆. 나무들이 선조들의 고향 바로 옆에 숲을 이뤘네요. 식물학자는 남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나무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1: 이 숲을 이루는 주된 나무 중에 하나가 동백나무인데요. 지금은 아주 초록색으로 이렇게 사과 같은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꼭 초록색 사과 같기도 하고 간혹 빨갛게 익으면 빨간 사과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게 나중에 세 개로 이렇게 딱 쪼개져서 씨앗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씨앗에 기름을 짜서 옛날 여인들이 머리기름으로 썼던 거죠. 이게 완전히 벌어지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서 씨앗이 다 날아가게 되죠. 동백나무는 카멜리아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것은 속 이름이고 카멜리아 안에 여러 종이 속합니다. 우리가 이 동백나무가 속한 그룹의 친근한 또 다른 나무가 차나무인데요. 차나무 꽃과 열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아주 축소해놓은 흰 동백꽃과 닮았습니다. 또 다른 상록 화렵수를 만나보러 갈까요?
0: 바람에 속삭이는 나뭇잎 사이로 파도소리가 밀려옵니다. 선조들의 고향 바다에 비해 건조하고 척박한 육지의 환경. 대신 식물들은 땅 위에서 본격적으로 햇빛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닷속보다 훨씬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 거죠.
1: 까마귀 쪽나무네요. 이 숲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무입니다. 저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이고요. 이 식물도 아주 반짝거리는 도톰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인연이 깊은 이유는 이 나무를 그리는데 아주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숲꽃과 암꽃이 따로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 나무를 찾아도 다른 나무까지 그리려면 다시 다른 나무를 찾아야 돼가지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닷가에 주로 많이 자라는데요. 중부지역에서는 바닷가에 소나무류가 많은 거에 비하면 남부지방에서는 이 까마귀 쪽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나무를 인공적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나중에 열매가 초록색으로 아몬드 정도 크기로 열렸다가 나중에 까맣게 익게 되는데 그 열매를 동네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그 안에 씨앗을 새총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이 나무의 뒷면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갈색 털이 빽빽하게 있는데 이것을 만져보면 눈을 감고 만지면 정말 보들보들한데요. 그게 꼭 소의 귀를 만지는 것 같다고 해서 소귀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귀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무입니다.
0: 풍부한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게 된 육상식물은 산소를 만들며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데요. 지구를 생명의 땅으로 만들게 되죠. 늦여름의 햇살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며 타오르는 정오의 숲.
1: 숲을 둘러보니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식나무, 생달나무, 까마귀 쪽나무와 동백나무는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좁은잎 천성가나무라던가 보리장나무, 여러 가시나무 종류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감탕나무들도 보이네요.
0: 감탕나무라면 오전에 예작도에서 죽은 고목으로 만난 건데요. 여기 예송리 해변에서 살아있는 걸 만날 수 있을까요?
1: 여기 거대한 감탕나무가 있네요. 예작도에서는 감탕나무가 죽어서 구루터기가 남고 그 옆에 작은 맹아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주 잘 자라서 큰 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탕나무는 감탕나무과의 아일렉스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호랑가시나무, 잎이 뾰족뾰족한 그 나무도 같은 그룹입니다.

0: 나온 식물은 이전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크기로 진화하는데요. 꼿꼿이 서 있는 이 지구의 살아있는 녹색 발전소가 경이롭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식물 진화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1: 물은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이 제자 카를페터 툰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탕나무의 학명을 툰베리가 지었고요. 그리고 곰솔의 학명은 파이너스 툰베리입니다. 그러니까 툰베리를 기념하는 이름인 거죠.
0: 툰베리는 18세기 말 극동의 식물을 연구한 학자죠.
1: 이렇게 한 섬에는 살아있고 한 섬에는 죽어있는 감탕나무와 곰솔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나무를 찾으러 목일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여정은 점점 식물에서 인간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0: 식물학자의 예송리 나무 답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인간의 삶을 가꾸는 데 사용된 나무의 피를 만나볼까요? 예송리 마을 뒤편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 농장. 입구에 농장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는 나무들이 도열해 있는데요. 나무의 이름은 황칠나무. 이곳은 황칠문화연구원입니다. 황칠나무에서는 황금빛 수액이 나온다고 하죠. 때마침 황칠을 채취하는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2: 예, 지금 황칠을 채취하고 있어요.
1: 아, 이거 황칠나무 예. 채취하는 건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예, 이게 이제 7월 말경에 나무에 흠집을 내가지고 놔두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 본능으로 해요. 액을 분비를 해요.
1: 네.
2: 이제 액을 분비하면은 1년 한 3회 정도 채취하는데 상체를 내가지고 3일 후부터 채취를 해요.
1: 아.
2: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채취하는데
1: 네.
2: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양이 분비 양이 작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조금씩 한땀한땀 해야 돼요.
1: 이만큼 채취하려면은 꽤 많이 걸리겠는데요?
2: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한 3g에서 한 5g?
1: 온나무에서 옷을 많이 채취를 하잖아요.
2: 예.
1: 이 황칠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예, 온나무하고 황칠나무하고는 달라요.
1: 네.
2: 나무 수종도 다르고.
1: 네,
2: 이건
1: 맞아요.
2: 이제 옷이 안 오는 나무예요.
1: 안 오나요?
2: 독이 없어요.
1: 온나무는
2: 반응이 이제 독이 있는데 황칠나무는 황칠에 독이 없어요.
1: 두릅나무과여서.
2: 예, 두릅나무과여서 네. 이제 순하죠. 그런데.
0: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쓰인 아주 오래된 전통 도료인데요. 신라 수도 경주에 대귀족들의 저택을 황금색으로 칠했던 게 바로 보길도 등 완도 일대에서 생산된 황칠이라고 추정됩니다.
1: 이렇게 상처를 냈다가 금방 또 잘 아무나요?
2: 보면은 이제 상처 난 나무에
1: 네.
2: 아무러져 있죠?
1: 네.
2: 예. 오래 하면 한 2년 정도 놔둬요. 그러면 네. 잘 표피가
1: 네.
2: 아물어져요.
1: 이제 이
0: 황칠 수액도 식물의 피일 텐데요. 인간의 피처럼 응고되는 과정을 거쳐 나무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1: 이게 안쪽은 하얘네요.
2: 예, 원래 이제 남쪽에는 이제 나무 원목이고 밖은 껍질이에요. 이제 껍질과 나무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하얀 액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이 하얀 액이 산화되면서 갈변 색깔이 변해요. 이걸 정제시켜가지고 도료로도 만들고 또 추출해가지고 요즘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죠.
1: 근데 한편으로는 상처를 내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진 않으세요?
2: 그러죠.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처를 해갖고 최대 이익을 남겨줘야 되니까.
1: 그럼 저쪽에도 다 황칠나무인데 어린 나무들은 상처가 없네요, 확실히.
2: 예,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심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심고 채취하고 그러죠.

0: 취한 황치를 보니 작품에 어떻게 칠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원장님의 작업장에 가봤습니다.
1: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군요.
2: 예. 방금 그 황치를 채취해가지고 도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칠했습니다.
1: 혹시 이게 황치 묻은 자리예요?
2: 예, 예. 황치
1: 아, 색깔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2: 예. 예, 이거는 바로 스님들 식사하는 밥그릇이죠.
1: 귀엽네요.
2: 예, 관세음보살. 이 나무가 농나무예요.
1: 농나무.
2: 예, 농나무 옛날에 이제 귀신 쫓아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2: 예.
0: 완도 수목원에서 만났던 향기로운 농나무 기억하시나요?
1: 이거는 너무 다른
2: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1: 네.
2: 그 황치를 칠했더니 네. 빛이 이렇게 좋아요.
1: 아, 색이 진짜 좋아요.
2: 네.
1: 그 황금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주 레몬 색깔 같은 그런 색이 아니라 좀 따뜻한 황금색인
2: 그렇죠.
1: 것 같아요.
2: 이 황금색이 빛에 따라서 농도가 어둡고 밝고 빛나고 안 빛나고 그래요. 그 한문으로 보면은 빛광, 빛나는 빛이 있고 빛날 휘 받아들이면서 이제 발산하는
1: 네.
2: 빛이 있죠. 그 네. 차이로 보면 돼요.
1: 그럼 이건 휘인가요?
2: 휘 쪽으로 봐야죠. 감춰진 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0: 황칠나무의 은은한 핏빛은 전복의 빛처럼 투명한데요. 보살상의 재질인 농나무 고유의 진한 색을 짙은 농도로 드러내기도 하죠. 반면에 느티나무로 만든 바루는 느티나무 특유의 밝은 색이 황칠의 농도를 더 환하게 만듭니다. 황칠문화연구원의 농장과 작업장에서 다시 떠올리게 된 식물의 피. 식물학자는 인공적으로 재배한 황칠나무가 아닌 자연 상태의 오래된 황칠나무가 보고 싶어졌는데요. 독일도 정자리에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천연기념물 황칠나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나무는 정자리 해변, 아담한 마을의 뒷동산에 있었는데요. 한낮에도 어두운 터널 같은 숲을 지나야 만날 수 있죠. 해가 서서히 저가며 숲의 빛깔은 아침과 달라졌는데요. 진한 녹색은 검푸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200여 미터를 걸어갔습니다.
1: 와, 잘 보호해놨네.
0: 숲의 한쪽이 어두운 무대 한가운데 조명을 비춘 것처럼 환한데요. 무대의 주인공은 나무입니다. 크고 굵은 기둥에서 수갈래로 뻗어나간 가지들, 셀 수 없이 무성한 잎사귀들, 야생에서 수백 년간 자랐을 나무의 녹색 피의 향연이 압도적이죠. 지는 여름의 막바지, 나무는 자신의 녹색 피에 저무는 태양의 햇빛을 왕성히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1: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황칠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15m나 된다고 하는데요.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두릅나무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릅나무가 속합니다. 두릅나무 외에도 독활이나 음나무, 오갈피 이런 나무들이 속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다 약재로 쓰거나 우리 몸에 참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칠나무도 우리가 먹고 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황칠나무가 이렇게 꽃이 펴 있는데요. 이 꽃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우산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산살 같은 모양은 독활이나 오갈피, 두릅나무 꽃들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삼도 두릅나무과에 속하는데요. 인삼 열매도 비슷하게 우산살 모양으로 펼쳐서 달립니다. 그런데 인삼 열매는 붉은 데 반해서 이 황칠나무는 검정색 열매가 열리죠.
0: 두릅나무과, 농나무과, 참나무과. 태초의 식물에서 분화된 나무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는데요. 비슷한 종끼리 가문을 이루기도 하며 무수한 개별종으로 나눠졌죠. 식물 등 생명의 분화는 생명체 간

0: 서로 도우면서도 투쟁하며 이루어진 건데요. 식물학자는 식물의 분화를 보며 인간의 갈등을 떠올립니다. 독일도에 그런 갈등의 흔적도 있어 찾아가 보죠. 독일도의 동쪽 끝, 중통리의 선백도 마을. 바다 바로 옆에 난 바위 산책길이 멋지지만 바람이 정말 거셌는데요. 곧 거대한 절벽이 눈앞에 성벽처럼 펼쳐집니다. 300년 전 이곳에 잠시 들른 한 조선시대 정치가도 기암괴석에 감탄했을 테죠.
1: 윤선도의 정적 송시열이 남긴 시문이라고 합니다. 독일도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0: 83 늙은 몸이 멀고 찬 바다 한가운데에 있구나. 송시열은 조선 후기 효종과 숙종 때 전국을 좌지우지하던 정치가이자 학자인데요.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잠시 들렀다고 하죠. 그때 이 바위면에 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자신을 쫓아낸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한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송시열은 보길도에 은거했던 윤선도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윤선도는 남인, 송시열은 서인으로 당파가 달랐는데요. 남인과 서인은 서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죠. 식물이나 동물의 수많은 개별 종들은 자연계 안에서 계통을 이루며 협력과 투쟁의 장을 펼치는데요. 동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의 협력과 투쟁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다양한 산물을 낳기도 했습니다. 의식주 등 실생활 영역과 과학기술 또는 법과 제도, 그리고 학문과 예술, 종교 같은 정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물과 생각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쟁하며 변화하고 살아남거나 도태되는데요. 이것도 진화의 한 단면일까요?
1: 독일도에서 송시열의 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섬에도 여러 식물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요. 물론 평화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종간의 경쟁, 또 각각의 개체들 간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세계도 다르지 않겠죠. 물론 서로 위타심이나 협동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 투쟁이 있습니다.
0: 이제 보길도를 떠날 시간인데요. 송시열 글쓴 바위에서 내려와 해남 가는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통리의 한 작은 마을 입구에 근사한 나무들이 도열해 있네요. 곧 저녁이라 마지막 배편에 맞춰가려면 시간이 빠듯하지만 나무가 너무 멋져 식물학자는 잠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
1: 길을 가다가 지금 큰 후박나무가 있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정말 거대한 후박나무 네 그루가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후박나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나무인데요. 왜냐하면 이 상록성 농나무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렇게 초록색인 열매 자루가 점점 빨갛게 변하면서 까맣게 있는 열매와 대비로 이뤄서 정말 예쁘게 열매가 있기 때문인데요. 농나무과에 속하는 아보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보카도 열매도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남색이 되면 우리가 먹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익으면 아주 짙은 남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을 보면 아주 축소해 놓은 아보카도 씨앗과 비슷하죠. 실제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녹색 잎사귀와 까맣게 익은 열매를 연결하는 빨간 열매 자루. 꼭 사람의 혈관 같죠? 붉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후박나무의 열매 달린 자루가 사람의 신체 조직처럼 보이.

기도 하는데요. 오랜 세월 바닷바람을 막아준 마을의 후박나무와도 작별합니다. 식물학자는 간신히 막배를 잡아타고 다시 바다 건너 해남으로 향합니다. 멀리 땅끝이 보이는데요. 바다에서 탄생한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여정을 따라간 답사.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경이로운 생명의 물을 보며 식물의 진화, 이를 바탕으로 한 동물의 진화, 그리고 인간과 문명의 진화까지 생각해봅니다.

0: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고운 흙덩이의 장인의 손끝에서 발 물레 차는 소리를 따라 솟구치고 풀어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불길에 몸을 살라 조선백자 고유의 빛깔과 우아한 자태로 완성됩니다. 백두대간이 품은 땅 문경, 맑은 물과 푸른 숲, 질박한 흙이 어우러진 자연의 재료는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 김종옥 선생은 도자기의 원료인 사토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요. 흔히 자기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원재료가 모래질인 사토라서 사토로 만든 그릇을 사기, 사기를 빚는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1: 이게요, 보면 모래도 있고 고운 분말도 있어요. 물에 풀어가지고 이걸 침전을 시켜서 그 그릇 만드는 원료.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은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최고의 사기장 후손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경기도 광주 관료 출신의 김비한 사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문경의 터를 잡으면서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 이어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김종옥 선생은 철저하게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요. 50년 넘게 흙, 불과 씨름하는 동안 꿋꿋이 지켜온 철칙이기도 합니다.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 에? 음양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부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0: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1: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0: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인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의 하단을 장식하는 술의 실을 만드는 작업을 술 비비기라고 하는데요. 술틀에 걸어놓고 빗톳을 돌려 실을 꼬아서 술실을 만듭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외치기 작업입니다. 다외 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 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코스 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들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의 감정을 상상해 보고 기쁨과 성취, 만족감과 짜릿함을 몸 안에서 느껴 봅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강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나 힘이 되는 명언을 생각하며 강력한 긍정 메시지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명상이 끝난 후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 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입구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굴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형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굽은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간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힘으로 출입하는 곳은
1: 표가 예. 있느냐? 어디 보자.
2: 있지요.
1: 그러면
0: 네가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곳은 표가 있느냐?
1: 어디 보자.
2: 보시오.
0: 그러면 네가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곳은 표가 있느냐?
1: 어디 보자.
2: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은 아니다.
0: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보자.
2: 성지금양 오색광지 10만개 전기슬
0: 어디 보자. 그러면
2: 이간을 어디로 넣고 대군님 한명 회춘 겸약이라
0: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서,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서기 준비했는데요. 무감서기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간,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서기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서기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